오늘 첫 곡은 트래비스의 창가에 핀 꽃 Flowers in the Window라는 노래였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목서라는 나무고 그게 노란색의 금목서, 흰색을 은목서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말리향은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얘가 목서라는 거는 또 오늘 아 진짜 식물 쪽에서는 거의 까막눈이네요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아침에 김나영 프로듀서의 고등학교에 이 큰 목서나무가 있어서 잘 기억하고 계시다는. 네. 저는 코가 좀 예민해서 향수 냄새가 지나면 속이 좀 물렁거려요. 그래서 백화점 1층도 오래 못 버티는데 그래서 솔솔 나는 꽃향기는 참 좋더라고요. 라고. 에이, 자연향하고 비할 순 없겠죠. 네. 9960님. 제가 사는 공주에는 구절초가 많이 피었습니다. 가을 바람 따라 흔들리는 꽃이 너무 황홀해서 한참을 쳐다봤네요. 5392님. 참 그러니까 꽃은 사진으로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직접 봐야 할 이유가 그 꽃향

0: 코리아 트렌치.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섬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3: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오늘 첫 곡은 제가 한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이 곡이 라디오에서 엄청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에 듣고 반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오스 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제목 자체가 안토니오의 노래. 그 유명한 보사노바의 아버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빈을 그분께 헌사된 노래로 알려져 있고요. 뭐 수많은 팝스타들이 이 사람마저도 그렇게 자신의 음악적인 멘토로서 이 탐 조빙, 그러니까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빙, 원래는 더 길죠. 브라질 사람들 이름 보면은 한 7개 정도 되는 이름이 모여있는 조빙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어려워서 그냥 미국 활동할 때 My name is Tom 그랬대요. 탐 조빙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뭐 조지 마이클 같은 뮤지션도 조빙을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마이클 프랭스의 목소리로 안토니우스 송 게으른 소파의 노래 시작해볼게요.

한번 또 다시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꽤 오랜 시간 끝에 완성된 노래라고 합니다. 뭐 벌써 언니네 이발관이 해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팬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 이어서 작년에 우리 오늘 아침 특별 라이브 초대석에 또 참가해 주시기도 했던 싱어송라이터 주혜린 씨의 복도식 아파트 리메이크 버전을 준비했는데요. 그 최근에 입소문을 타고 이제 해외 팬들도 그녀의 어떤 독특한 음악성을 인정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리메이크 앨범은 본인의 1집 앨범에 담긴 곡들을 특별히 그 밴드 세트로 새롭게 다 편곡을 해서 그 1집과는 같은 노래지만 꽤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채워져 있고요. 리메이크 버전은 굉장히 짧아요. 한 1분 반 정도 되는 네, 그런 버전이지만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면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 주혜린의 복도식 아파트 편안하게 이어드립니다.

0: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51-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고속도로는 아직 흐름 좋습니다. 어디든 수월하게 이동하고 계실 텐데요. 단 남해 고속도로 좀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과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지금 서울 현재 기온 20도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오늘도 낮엔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고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비가 내린 뒤 급히 수요일부터는 다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그날도 오늘 아침을 틀어놓고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딸그락 딸그락 평온한 아침이었죠. 근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립니다. 우리 지역에 제법 큰 행사가 열리는데 그거 구경 간다고 나갔던 딸의 전화였어요. 엄마 엄마 엄마 나 고데기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아 뭔가 쎄한 게 아무래도 엄마 좀 봐줘야겠어. 방에 들어갔더니 진짜 고데기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저 뜨거운 걸 화장품 더미 위에 올려놨으니 무튼 전원을 끄고 나오려는데 열이 남아있길래 자고 일어나서 사방팔방 뻗쳐있는 저의 머리를 다듬어 봤습니다. 후끈하게 달아오른 덕에 제 짧은 머리를 다 손질하고도 이 3321님 같은 분의 마음가짐을 요즘 오히려 좋아라고 하죠. 고데기를 안 끄고 갔지만 덕분에 머리를 했으니까 오히려 좋고 약속이 파트 났지만 나 혼자 구경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고 여행 내내 비가 왔는데 덕분에 푹 쉴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사실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은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좋아를 기억해야겠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합니다.

자, 오늘 3321님의 사연과 함께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들었어요. 2678님, 버스에서 꾸벅꾸벅 졸다 정거장을 지나칠 때가 있는데 막상 한 정거장 정도 걸어오면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좋아. 걸어서. 5309님, 의정부에 있는 유명한 통닭집을 갔는데요. 대기가 너무 길어서 다리 아프게 기다릴 생각에 결국 포기를 하고 대신 바로 옆에 있는 통닭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웬걸? 너무 맛있는 거예요. 대기줄 때문에 알게 된 나만의 맛집 하셨는데, 뭐 제가 이렇게 속이 뒤틀린 사람은 아닌데 정말 초를 뿌리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줄 안 서도 되는 집이 그렇게 맛있으면 줄 서는 집은 멀매나 맛있었을까. 네, 좀 그런 의심을 해볼. 아니 죄송해요, 진짜 맛있게 드셨는데. 네. 다음에는 예, 한번 기회가 되면 드셔보는 걸로. 아직 안 먹어봤는데 기대할 집이 있다는 것도 참 오히려 좋죠. 네. 우리 딸이 옛날에는 바나나가 정말 귀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바나나 그냥 마트에 가면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네가 참 좋은 세상에 사는 줄 알아라 했어요. 잘 해주셨대요. 예. 야, 진짜 그 시절에 정말 대단한 어른이시네요. 자, 신청하신 팔 윌리엄스의 해피 같이 들어요.

4NONBLONDE의 What's Up. 네, 이거 수요일에 이 노래 어디 갔어 해서 찾아야 될 노래 아닌가 해서 반갑게 들었습니다. 허윤정, 최정남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다이어트 중이라 치킨 냄새도 참고 떡볶이 냄새도 꾹 참고 지나가는데요. 주방에서 김치 볶는 냄새가 나면 고삐가 풀려버립니다. 볶음 김치 어쩌면 좋죠? 와, 떡볶이 냄새를 참는데 그걸 거기서 무장해제가 되시는군요. 저는 셋 중에 아마 떡볶이에서 고삐가 풀릴 것 같은데. 나이 드니까 사실 젊었을 때처럼 막 그렇게 떡볶이를 찾게 되진 않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몸이 알아서 그래도 뭐 쌀떡볶이면 또 다를까? 네, 밀가루에 대한 아무튼 2314님 성공하시려면 아무튼 김치 볶는을 멀리 하셔야겠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올해 두 번째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아들은 이번 여행에 빠졌어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4213님이 보내주신 사진 보고 요즘은 이제 가정용 붕어빵 기계가 나오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영업용 붕어빵 기계를 중고마켓에서 사셨다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다 같이 우리 집에 모여 팥 가득 넣고 붕어빵 파티를 했습니다. 장사해도 되겠다고 다들 난리네요. 이러면 불은 뭘로 하죠? 그 진짜 그러면 가스통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는

0: 늦지 않았음을 송재호의 목소리였는데요. 바로 빨간 하트를 가장 많이 받은 하티스트 송으로 오늘 다시 들었습니다. 목요일날 들려드렸던 곡인데 이 노래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딱 듣는 순간 30년 만에 친구를 만난 것처럼 어찌나 반갑던지 바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했었습니다. 3447님 1239님 처음 들었을 때 푸른 하늘 노래인가? 근데 유영석 씨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유영석 씨가 만든 노래더라고요. 라고. 맞아요. 특히 이 노래는 본인이 부르면 히트 아닌가? 아니 뭐 송재호 씨 버전도 히트를 했으니까 아무튼 제가 기억할 때 아마 두 분이 친분이 남다른 친분 때문에 멋진 발라드를 자신이 부르지 않고 양보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 정말 유영석 씨의 정서가 담뿍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늘 아침 3부 시작할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이호 공감이었어요. 이승환, 오태오, 김남미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0462님, 저희 집은 대구인데요. 임신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바이 순대가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비슷한 걸 어렵게 구해왔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 속초 그 가게에서 파는 걸로 먹고 싶어 이런 거예요. 날 잡아서 속초 아바이 순대 박스째로 사오려고요. 딱 기다리라 라고. 아유, 야, 아내 사랑이 대구에서 속초까지. 제가 아내가 첫째 땐가 배가 먹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가지고 까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중딩 딸과 한바탕 싸우면서 하루를 시작하신 6310님. 얘가 거울 들여다보는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갔겠다 싶을 정도로 아침마다 얼마나 학교 갈 준비가 오래 걸리는지요. 학교는 바로 코앞에 있는데 맨날 아슬아슬하게 겨우 등교를 해요. 정말 내 딸이지만 이해가 안 돼요. 내일 아침 착한 엄마가 되자라고 다짐을 하지만 늘 실패합니다. 그 지각 안 하는 게 기특한데. 저는 학교에서 진짜 가깝게 살 때 세상에서 할 지각 다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또 그럴 나이니까 너무 또 남을 하지 마시고 엄마 아니면 아빠 둘 중에 누구 닮아서 그런 거죠 뭐. 자, 신청하신 서주원 또 다른 시작. 이 곡은 5634님도 신청하신 곡입니다.

크랜베리스의 노래였습니다. 네, Dreams. 3138님의 신청곡이었고요. 4455님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소시지, 돈가스 이런 거 좋아하는 전형적인 초딩 입맛이었는데 나이 드니까 거들떠도 안 보이던 산나물이 요즘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예전엔 이 쌉싸름한 걸 뭔 맛으로 먹어 했는데 이제 없어서 못 먹어요 라고. 뭔 맛이 아니라 쌉싸름한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네. 역시 몸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찾게 되나 봐요. 네. 그동안 소시지 돈가스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나물로 건강한 입맛으로 돌아오시길

0: 19호길 라디엔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9곡의 절경과 성대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9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 9곡길 라디엔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9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 가을스피 선물한 귀한 맛, 봉화송이를 만날 기회. 제30회 봉화송이 축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송이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마치 9월 초순처럼 따뜻한 가을 날씨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아침인데

먼저 실리카겔의 No Pain이라는 곡인데요. 정말 최근 페스티벌을 휩쓸고 있는 섭외 1순위 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세 번째 정규 앨범이 발표됐는데 예, 실리카겔을 널리 알린 No Pain의 인기는 여전한 것 같아요.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팀. 그러면 먼저 실리카겔의 No Pain, Can't Be Blue의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1 플러스 1으로 이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자, 일요일 오늘 아침 이제 마지막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창마다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최고의 선택 창해창 품격 있는 커튼의 이름 1대1 맞춤 제작 깔끔한 시공 문의 전화 054-857-7909 창해창에서 만나보세요.
3: 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벼랑 끝에선 따르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5: 땅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6: 유품 속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7: 클릭 아웃! 지상에서 만납시다!

0: 보궁.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대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 좋은 계절, 가을 냄새와 향기에 취한다.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music.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래 따라 내 마음도 착하게 움직인다.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라떼처럼 부드럽게, 블랙커피처럼 쓰지만 강력하게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music로 함께하겠습니다. 커피를 주제로 한 노래 세 곡을 전해드릴 텐데 Non-stop the music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첫 곡은 윤건, 라떼처럼.

내가 자주 가던 커피숍에서 우연히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때 마시는 커피는 도대체 어떤 맛일까? 예. 랜던 피그의 Falling in Love at a Coffee Shop 이라는 제목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에드 시런의 Cold Coffee. 뭐 아이스 커피라는 표현을 안 쓰고 콜드 커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녀는 마치 아침에 차가운 커피 같아요. 정신 바짝 만들게 하죠. 아주 냉정해. 차가워. 그런 내용이요. 그 전에 드셨던 윤건의 라떼처럼. 네. 커피에 관한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데 오후가 되면은 저는 마시지 않아요. 오후에 마시면 이게 그 카페인 덕분에 잠을 잘 수가 없어. 하지만 커피에 관한 노래는 뭐 얼마든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루에도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커피를 낮에 마실까 오후에 마실까부터 시작해서 점심 먹고 운동을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냥 살던 대로 살 것인가? 그 인생에 관한 노래 두 곡이 준비되는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엘튼 존의 The Bridge. 그리고 모든 꿈들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아주 초긍정적인 노래예요. 제이슨 도노반의 Any Dream Will Do.

0: 창마다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최고의 선택 창의창 품격 있는 커튼의 이름 1대1 맞춤 제작 깔끔한 시공 문의 전화 054-857-7909 창의창에서 만나보세요.
1: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어르신, 이것 좀 맛보세요.
1: 고마워요.
3: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4: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5: 짧은 안부 인사의 말이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6: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1: 맛있구나.
4: 할아버지, 전 쌀까지가.

박정현의 데뷔곡인 나의 하루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가사가 조금 어려운 가사면은 영어 사전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했겠죠. 하염없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하염없이가 이게 영어로 무슨 뜻일까? 하염없이 어렵잖아요. 또 지쳐버리면 이런 뜻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아마 공부 꽤나 좀 음색. 그래서 뭐 싸이를 비롯해서 김진표, 김범수 이런 남자 보컬과 함께 듀엣으로 할 때도 또 빛이 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수많은 협업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무시무시한 듀엣곡을 하나 뽑자면 이 곡이 아닐까 싶어요. 신인이었었던 박정현 씨가 당대 최고의 그 허스키 보컬 임재범을 만나면서 탄생시킨 명곡이죠. 사랑보다 깊은 상처.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0: 기존 공식 세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망이
1: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나는요.

0: 하나?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야말로 범생이처럼 꾸준하고 변함없이 자신의 갈고 닦고 온 그 음악적 실력을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수 박정현 씨 음악의 세계 함께했습니다. 최근에 SNS를 통해서 12월에 만나요라고 이제 짧은 글과 함께 사진을 남기면서 그렇게 반가운 얼굴도 보여줬던데 올겨울 글쎄 특별한 음악 선물? 앨범 발표하시나요? 아니면은 콘서트를 준비 중이실까요? 정현 씨 덕분에 어쨌든 올겨울이 더 기다려지게 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2: 사과 신선도 유지제 스마트 오션.
1: 효과 좋고 가격 좋고.

0: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1: 과수 화상병엔 아그리파지.
0: 경농이 만듭니다.
2: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 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주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0: 10월 11일 일을 질문 하나 하는 것도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걸 인정하면요, 세상이 조금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면서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처음 해보는 것도 생기고, 또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걸 발견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평소 뭐 익숙한 것만 반복하기보다는 궁금했던 것 하나쯤 직접 해봐도 좋겠습니다. 안 가본 동네에 가보고, 처음 보는 메뉴도 주문해보고, 또 잘 모르는 분야의 책도 펼쳐보고요. 우리 희둥이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걸 알아가고 싶으신가요? 일요일만큼은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처럼 이것저것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요일 정호의 희망곡 1, 2부는요, 다양한 노래를 만나는 정호의 뮤직박스, 3, 4부는 추억의 음악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만나보시죠.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힘드네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0: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다양한 노래를 만나는 시간 정호의 뮤직박스. 오늘의 주제는요, 가을 나들이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죠. 단풍도 슬슬 물들기 시작하는데요. 날 좋은 가을날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잖아요.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단풍 구경도 하시고 돗자리도 깔고 김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 나들이 길에 들으면 딱 좋은 산뜻하고 설레는 노래들로 채워

네, 볼빨간사춘기의 여행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나들이 길엔 신나는 노래도 빠질 수 없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곡입니다.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요. 적재의 별 보러 가자까지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0: 정호의 희망곡.
1: 네, 10월 11일 일요일 정호의 희망곡, 오늘은 가을 나들이 테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도 나들이길에 어울리는 노래들 계속 이어갑니다.

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가을나들이의 여운을 채워줄 노래 두곡더 만나볼게요. 먼저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 듣고요. 이어서 폴킴의 안녕까지 띄워드릴게요.

0: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세트 싱크볼, 세트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트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그대라는 시 들려드렸습니다. 매주 일요일 3부는요, 추억의 노래를 소환하는 시간이죠. 응답하라 그때 그 노래. 오늘은 어떤 추억의 노래가 우리들의 감성을 자극할까요? 응답하라 그때 그 노래. 광고 듣고 만나볼게요. 잠깐.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시간이 지난 후에 들어도 여전히 좋은 노래 응답하라 그때 그 노래 오늘 알아볼 차트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입니다. 2019년 10월인데요. 2019년 어떤 해였나 떠올려볼까요? 그해 여름엔 드라마 호텔 델루나가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OST마다 음원 차트를 줄줄이 1위에 올려놓으면서 그 열기가 가을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가요계는 한마디로 가

추억의 명곡들과 함께하는 응답하라 그때 그 노래. 계속해서 2019년 10월 차트 5위부터 2위까지 만나봅니다. 5위는 폴킴의 안녕인데요. 바로 그 호텔 델루나 OST죠. OST 신드롬의 정점을 찍은 곡입니다. 이별 앞에서 참아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을 폴킴 특유의 맑고 또 애절한 목소리로 그려내서 큰 사랑을 받았죠. 자, 4위는요. 볼빨간 사춘기의 워커홀릭입니다. 온통 발라드인 이 차트에서 볼빨간 사춘기가 특유의 통통 튀는 매력으로 산뜻함을 더했습니다. 일에 지친 일상을 재치있게 담아낸 곡이고요. 자, 이어서 3위는요. 임재현의 조금 취했어입니다. 이 곡도 음원 역주행으로 큰 화제가 됐죠. 술에 취해 헤어진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그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을 그 흔들리는 마음을 담담하게 그려낸 곡인데요.

그럼 상위권 곡 중에서 두 곡 이어서 만나볼게요. 음원 역주행 신화를 쓴 곡, 임재현의 조금 취했어 듣고요.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정호의 희망곡.
1: 정호의 희망곡 상품 소개. 저 이경민이 함께합니다. 믿을 수 있는 착한 꽃집 엔젤,
2: 그리고 경북유일 예술영화 전용관 안동중앙아트시네마에서 영화 관람권을, 가족중심 워터파크 소백산 풍기온천 리조트에서 입욕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풍기 지우노 헤어포유에서 두피클리닉 상품권을 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황영준 리포터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최고의 체육 놀이터,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는 펑키즈 스포츠에서 1회 무료 수업 쿠폰을, 왁싱은 깔끔하게 피부는 환하고 촉촉하게 모모뷰티에서 피부관리 상품권을, 안동 송현동 랜드마크 대해스파랜드에서 스파 이용권을 드리고요. 순수 자연의 꿀 사회적 기업 안동양반 꿀에서 꿀을, 청송사과와 한우의 절묘한 맛 청송영양 축산농협 청한우에서 사과 양념구이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4: 해리포터 이혜원입니다. 안동의 미소 하회탈방에서 맛있는 하회탈방, 세련되게 제안하는 396 커피 컴퍼니에서 음료 상품권을, 사랑하는 내 강아지를 위한 프리미엄 수제간식 뚜유에서 상품권을 드리고요. 고추공판장 농협 중도메인 28번이 만든 영양산, 꼭지 빼고 세척한 우간의 고춧가루,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순수 100% 국산 토종마늘로 만든 문경세제 흑마늘에서 문경세제 흑마늘 진액팩을 드립니다.
5: 왕마리포터 강경왕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예술교육 DR컴퍼니, 유연하게 요가하자, 안동 유즈요가에서 한 달 무료 수강권, 우리 가족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놀이공간 플레이그라운드 보드게임 카페에서 1시간 무료 이용권, 다이어트 끝판왕 50분의 기적, BM스피닝 안동점에서 한 달 무료 수강권, KLPG 여성 프로가 운영하는 남경수 골프 아카데미에서 한 달 무료 레슨과 연습장 이용권을 드립니다. 와우!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일요일에 함께한 정오의 희망곡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언제나 이 시간은 참 아쉬운 것 같은데요. 아, 일요일 오후로 넘어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휴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에 마음이 조금 섭섭하고 내일이 살짝 걱정되고 그러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 시간 남아있으니까요. 남은 오후 시간 알차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드라마나 뭐 산책을 하시더라도 새로운 길을 가보시거나 새로운 가게나 음식을 먹어보시고

0: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 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창마다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0: 하회마을 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대기롱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 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1: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근처에서 장을 보던 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의 말이고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당장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을 위해 아침 도시락을 싸주는 거예요. 노벨상 하면 엄청 특별하고 굉장히

10월 11일 일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미나 오카베의 Every Second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의 안영미입니다. 앞에서 오프닝 보는데 세상에 노벨 화학상을 탄 소아이 겐소. 어머나, 도쿄 이과대학교 명예교수래요. 그 노벨 생리학상 공동수상자 칼 다이소랑 다이소인가? 다이소로스. 다이소로스. 스탠퍼드대 교수님이고. 근데 보세요. 요렇게 이 겉에 포장만 보면은 어마어마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그냥 하루 종일 책만 볼 것 같고 뭔가를 계속 실험만 할 것 같고 하는데 다 똑같다니까. 장 보는 거 똑같고.

0: 진짜 애 도시락 싸주는 거 똑같고 우리네도 똑같습니다. 저는 진짜 뭐 손예진 씨, 현빈 씨 보면은 제가 좀 또 현빈 씨한테 꽂혔지 않소. 메이드 인 코리아에 꽂혀가지고. 근데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분들이 저 요즘에 그 쇼츠를 많이 보거든요. 아이 얘기할 때는 똑같더라고. 표정부터 말투부터 하는 행동까지 다 똑같아. 우리네 엄마 아빠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저와 제 남편이랑 하는 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같은 연예인이지만 똑같구나. 저들도 사람이구나. 예. 저도 우리 두댕이들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특별하게 여자 연예인으로서 뭐 뽀뽀도 해주고 뭐 커피도 싸주고 뭐 배미향 씨로 왔다가 한석규 씨로 갔다가 뭐 하지만 집에 가면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똑같은 우리네들 서로서로 위안해주고 서로서로 좀 안아주자고요. 어떻게 하나 준다? 문자 한 통이면 된다. 손가락 풀고요. 이제부터. 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네들은 똑같지만 이분들은 똑같지 않아요.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제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2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 듣고 왔고요. 노광욱님께서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 듣고 싶어요. 라디오에서 들었었는데 좋아서 또 듣고 싶네요. 뭐 안 틀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다른 방송으로 가죠 뭐. 하고 협박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어? 이렇게 노래 한 곡에 쉽게 자리를 뜬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개벼우면 안 되지. 물론 DJ인 저도 개벼지만 우리 두 댕이들 똑같이 DJ랑 똑같이 이렇게 개벼게 부시면 안 되지. 자, 노래 틀어주셨으니까 안착하셔야죠. 예, 정착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분 팬이어가지고 그분 옷을 똑같이 입고 다녔었답니다. 아, 1202번님. 초등학교 3학년 딸내미 옆방송 듣자고 하는데 제가 크고 안 된다고 했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딸내미 신청곡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꼭 들려주세요. 어, 다들 이렇게 신청곡으로 협박을 많이 하시는구만. 알겠습니다. 틀어드리겠습니다. 5450님의 요즘 최애 코르티스의 아사히, 그리고 1202번님 따님의 신청곡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올게요.

간판. 어머, 거기에다가 이제 옛그 고궁이라고 해야 되나? 와, 최고다, 최고. 세상에. 근데 여기를 어떻게 남편이랑 같이 또 데이트를 할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네. 요거 쉽지 않은데, 요런 데 가기 쉽지 않은데, 어.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또 미안하다고, 쏘리쏘리, 요것도 신청해 주셨으니까 제가 또 쏴드렸습니다. 윤정희님, 일요일 점심 식사 후 듣고 있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인데 눈꺼풀이 무겁네요. 식곤증 날려버리게, 이너 미닛에, 이너 피스 신청합니다. 윤정희님의 식곤증을 날려줄 이너 미닛에, 이너 피스, 바로 쏩니다잉.

0: 서울의 경우 평년보다 7도 이상 기온이 높은 다소 더운 날씨인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결국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오늘과 내일 전국 내륙 곳곳에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고온현상은 다행히 화요일부터는 차차 꺾여서 수요일이면 서울의 낮 기온 19도까지 내려가는 등 선선한 가을 날씨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귀경 차량들로 정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1: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한번 팩트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사를. 서울, 도쿄 제치고 세계 최고 대도시 첫 1위 5년째 MG 최애. 진짜 이 기사가 떴다니까요. 아, 진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최고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를 우리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이 울산이든 뭐 타 지역이든 서울이든 간에. 자, 네, 어쨌든 TMI 알려드렸고요. 352번님과 5676번님께서 부탁하신 도경수의 댄싱 파리 그리고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듣고 올게요.

도경수의 댄싱 파리 그리고 마마무의 데칼코마니에 이어서 9603번님의 신청곡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보내셨어요. 아들이랑 소래포구 갔다가 해물칼국수에 해물파전 그리고 막걸리 한 잔까지 쭉 들이키고 집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캬, 가을 날씨 정말 좋네요.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지금 아들이랑 같이 막걸리 한 잔 쭉 하신 거예요.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러워. 아, 참 이렇다니까. 아, 요런 사연 보면은 아, 우리 아들들은 언제 다 크냐 싶다가 또 보면은 아, 천천히 좀 커져. 또 싶다가 아, 진짜 이 가을 날씨만큼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6636번님, 스케이트보드 타는 초등학교 4학년 이세별입니다. 저는 운동하러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저도 강준이 형아처럼 멋진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즐겁게 레몬트리 들으면서 운동하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머나, 이게 또 나중에 이제 성직을이 될 겁니다. 우리 세별 친구 나중에 또 우리 강준 선수처럼 잘 돼가지고 우리 두 대에 한번 또 나와주세요. 자, 강준이 선수처럼 멋진 선수가 될 이세별님의 신청곡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쏠게요.

0: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1: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로웍스.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1707번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김소윤입니다. 엄마 아빠랑 보드게임 카페에 가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신나지만 집에 돌아가면 숙제 완전 많이 해야 돼요. 걱정돼요. 이런 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조선힙합의 마음의 숲 틀어주세요. 아니, 자, 그러면 2부 끝곡으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두댕이 소윤 양의 마음을 가라앉혀줄 조선 힙합의 마음의 숲 바로 들려드릴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을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국어길 라디오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9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9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국어길 라디오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9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3: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4: HLAW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3부로 돌아왔고요. 자라 라슨의 러쉬 라이프 듣고 왔습니다. 3216번님께서 영미씨 지난 연휴 동안 케빈쌤 김성원이 완전 핫했던 거 아세요? 명예연구인 너튜브에 나오셨는데 너무 웃겨서 조회수 터지고 난리 났네요. 두대 가족이었어서 더 반갑더라고요. 노래는 연휴 동안 내한 공연으로 핫했던 자라 라슨의 러쉬 라이프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일단 박수가 너무 잘 됐어. 우리 성원이. 아우, 된다, 된다. 이렇게 된다. 우리 케빈쌤, 우리 두댕이들한테 easy peasy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easy peasy하게 살아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어디서 뭘 하시나 했는데 봐봐 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이다? 아이 또 제 덕분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네 어쨌든 명예연구인 최고네요 정말. 제가 해내지 못했던 걸 우리 명예연구인님께서 해주셨어. 네 명예연구인님도 아, 저희 식구입니다. 예, 저희 또 같은 회사 소속사 또 식구라서 예 그냥 이렇게 제가 한 걸 이렇게 퉁 치자고요. 같이 한번 쓱 얹어볼게요. 나중에 저도 한번 써주세요. 자 계속해서 두 대에서 듣고 싶은 노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자 두 시의 데이트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0: 끌려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2: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5: 완전 좋아요.
4: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이브의 뱅뱅 듣고 오셨고요. 7189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저 지금 영어학원에 시험 보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브의 뱅뱅 보냅니다. 아, 정말 아이브의 수혈을 너무 받고 싶었나 봐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되셨나 모르겠네. 어떻게 기운이 좀 도세요? 예? 힘이 좀 나십니까? 영어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영어는 다 기세니까.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할 때는 영어 선생님 저 안영미 선생님한테 한번 문의하러 오세요. 제가 또 학영사 하면서 여러분들 또 많이 제가 수준 레벨업 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넉넉 문 두드려 주세요. 자, 6108번님. 저도 오늘 출근했어요. 시험 기간인 중딩들 수업 보강해주고 이제 퇴근하는 학원쌤입니다. 블락비의 헐이 갑자기 듣고 싶네요. 가능할까요? 아유, 그러면 있죠. 7088번님, 템플스테이 다녀오는 길입니다. 다시 속세로 돌아가자니 가슴이 답답하네요.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 틀어주세요. 왜요? 속세로 돌아가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템플스테이 가셨던 분들이 제 주변에도 몇 계시는데 오히려 너무

블락비의 헐 그리고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 이어서 여주에 사는 037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조용필의 바운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두 댕이들 사연 한 번 더 볼게요. 0524번님. 영미 이모, 저 중학생이에요. 주말인데 심심해서 지금 시청에 가고 있어요. 곽진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뭔가 성숙

양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무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영양공설운동장에서 2016 영양군민화합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트로트의 대세 이찬환, 감미로운 목소리의 손태진, 영원한 낭만가객 김범룡까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음악과 화합의 시간. 2016 영양군민화합 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초등분기점, 서평택에서 바란,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사고가 곳곳에 있습니다.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 대소분기점 일대 화물차 관련 사고로 안진터널부터 어렵고 통영 대전선 대전 방향 남대전에서도 차량 4대가 부딪히는 사고 나면서 정체 심해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대관령 구간 사고 여파 남아 있고요. 새마을에서 원주로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1: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메간 트레이너의 Better When I'm Dancing 듣고 왔습니다. 3688번님께서 부탁하신 곡이에요. 신랑이랑 북한산 갔다가 우와 평창동에 밥 먹으러 가요. 아, 나 오늘 처음 문자 보내요. 한 번만에 문자 읽어주기도 하나? 메간 트레이너의 Better When I'm Dancing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마나 세상에, 제가 그 북한산 근처에 살고 있는데 북한산에 올라갈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니,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어떻습니까, 북한산은? 사진 좀 보내주세요. 저 인증샷 보면서 갔다 온 것 마냥 대리만족 좀 하게요. 아, 1578번님, 요즘 이 노래에 완전 빠져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있는데 두 대에서 나오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꼭 틀어주세요.

와, 빈지노의 No Matter What, 그리고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에 이어서 6411번님께서 남자친구분을 위해 신청해 주신 쇼네 Way Back Home 듣고 왔습니다.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연휴 맞이 남자친구와 강릉에 놀러 왔습니다. 유명한 순두부찌개 먹으려고 무려 4시간이나 웨이팅했네요. 어머나. 4시간 동안 같이 기다려주고 앞으로 또 4시간 동안 운전해줄 남자친구에게 작은 노래 선물해주고 싶어요. 시원해 웨이백홈 이제 집으로 가자. 아, 남자친구 너무 착하다 진짜. 어, 근데 강릉에 웬만한 순두부찌개 집들이 다 맛집이거든요. 강릉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기다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또 운전까지 해야 되니까 예,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졸음운전 하지 않게 옆에서 여자친구가 꽁냥꽁냥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래요. 2409번님 청주에 사는 시험을 앞둔 중학생입니다. 공부해야 해서 책상에 앉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문제집보다 라디오에 더 집중하게 되네요. 그래도 영미님이 옆에서 계속 떠들어주니까 혼자 공부하는 느낌이 덜해서 좋아요. 힘내서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신청곡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곤욕이죠, 진짜. 그래서 우리 때는 또 그렇고 지금 친구들도 그렇고 시험 앞두고 공부하려고 앉으면 그렇게 책상 정리하게 되지 않아요? 책상 정리하게 되고 또방 청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 뭐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중학생 두댕이 2409번님 공부 파이팅 하시라고 제이 데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로 쏠게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2: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4: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아쉬우니까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0066번님. 경남 산청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만으로 반백살 된 제 생일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지금 서열 저 아래에 가 있거든요. 아, 저라도 생신 축하드릴게요. 0066번님.
5: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0066번님.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오늘 내가 생일 축하해준 건 아내한텐 비밀.

0: 다음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 송이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2: 땅 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3: 유품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AW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충남 당진의 우강평야에는 넓은 논한 가운데 홀로 선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바로 우강면 팽나무인데요. 이맘때면 주변의 벼가 노랗게 익어 초록빛 팽나무가 더욱 선명하게 눈에 띈다고 합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영건 실버폭스의 Stealing Time 들으셨어요. 아주 편한 영건 실버폭스는 항상 이렇게 좀 약간 빈티지한 사운드를 내는 팀인데 굉장히 편안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또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음악을 많이 합니다. 이 곡도 굉장히 좋네요. 일요일과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 Stealing Time 잘 들었습니다. 9629 쓰시는 분이 순디 우리 순디 반가워요. 어쩌다 보니 오늘은 버거 먹으면서 듣네요. 아 햄버거 좋죠. 어떤 버거를 드시고 계실까. 맛있게 드세요. 햄버거 먹으면서. 근데 햄버거랑 뭔가 이 영건 실버폭스의 노래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뭐 미국적이라고 그러나 어쨌든 먹으면서 잘 어울리는 곡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김미연님 안녕하세요 순디 격하게 환영합니다. 아 저도 아주 우리 이렇게 출첵해 주시는 분들 격하게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일요일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세차 싱크볼 세차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차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요즘 하늘이랑 달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진첩에 밤하늘에 달 사진이 가득해요. 순디도 예쁜 하늘, 예쁜 달 가득가득 보시길. 아, 그래요. 요즘에 제가 너무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달을 보기 전에 자요. 물론 해가 지기 전에 자는 건 아니지만 달을 볼 시간이 되면은 너무 졸려요. 그래서 그 대신에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또 보거든요. 참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해가 뜰 때 이렇게 달리다가 사진을 찍고 싶은데 그래도 멈춰야 되니까 사진을 못 찍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눈으로 담아놓고 있죠. 여러분들도 정말 요즘 같은 이런 좋은 구름, 달, 아니 꼭 가을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사계절 내내 참 하늘이 이쁘잖아요. 항상 하늘을 가끔 보시기 바랍니다. 곽진원의 노래 듣죠. 가을 노래.

박진원의 가을 노래 들으셨고요. 그 뒤로 박성현 그리고 박효신의 바람이 부네요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주 가을과 어울리는 곡들이에요. 바로 노래로 이어드릴게요. 타이 베르데스의 Last Day on Earth 들어드리고 저는 2부 나, 너 그리고 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연휴 나들이 귀가 차량이 많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청주 분기점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안성, 양재에서 반포까지 모두 35km 구간에서 밀리고요. 부산 방향은 신갈, 천안 분기점 일대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일요일 이 시간에는 나, 순디, 너,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음악 이 셋이면 충분하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음악과 사연으로 꽉꽉 채우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 나, 너, 그리고 음악의 첫 곡 아주 감미로운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혜선님이 시청해 주신 스티븐 비숍의 Every Minute인데요. 남편과 어제 저녁에 LP 듣다가 오랜만에 스티븐 비숍의 Every Minute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완화해서 같이 듣고 싶은데 틀어줄 수 있나요? 가을 냄새 솔솔 나는 느낌 곡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정말 낭만적이네요. LP로 이렇게 음악을 탁 남편하고 같이 음악 감상도 하시고 게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또 들으셔서 얼마나 기분 좋으셨겠어요. 이 좋은 가을날 거기 또 완벽한 하루에 또 이걸 또 공유하고 싶어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이 곡 Every

이찬용의 거리 풍경 갔다 왔고요. 그리고 1752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자우림의 25, 21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1752 쓰시는 분이 신청곡을 보내고 싶은데 완화에는 뭔가 아무거나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저만 그런가요? 그럼에도 용기 내어 보내봅니다. 얼마 전 공연에서 보고 다시 한번 반하게 된 자우림의 25, 21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아무거나 보내면 안 되죠. 정말 듣고 싶은 노래, 정말 좋아하는 노래,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냥 뭐, 신청을 하기 위한 신청곡을 쓰시면 안 되고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완벽한 하루 청취자와 함께 공유하고 싶다, 듣고 싶다 한 그런 노래를 어떤 장르, 뭐 어떤 국적 이런 걸 불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꼭 진정성 있는 음악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0: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 완벽한 날에서 나오는 노래 물론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편안하게 즐겨주시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박태준님 아시겠죠? 그래요. 모든 감정을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죠. 맞습니다. 박태준님 말 맞아요. 그래도 편안하게 감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광고 듣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1: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6646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에릭 크랩튼의 노래입니다. 이분이 에릭 크랩튼이 부른 고엽 영어로 못 적어서 미안해요. 남편이 옆에서 듣고 싶다고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Autumn Leaves. 고엽 맞는 말이에요. 영어로 꼭 안 적어주셔도 저희가 알아서 꼭 찾아서 틀어드리니까 계속 이렇게 좋은 노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릭 크랩튼의 Autumn Leaves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상장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유통업계에서 쓰는 말 중에 미들 마일이 있습니다. 제조사가 배송한 물품이 물류센터로 배송되는 중간 단계를 뜻하는데요. 최근 문체부와 국어원은 미들 마일을 중간 물류로 순화했습니다. 외래 용어를 순화하지 않고 바로 들여오면 누구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또 있습니다. 외부에서 제품 설계를 넘겨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 생산으로 쉽게 다듬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
1: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진행하고 있습니다. 3부 첫 곡은 7181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Fly by Midnight의 No Choice 신청합니다. 밝은 곡이라서 기분도 업되는 것 같아서 신청드려요. 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3부를 이렇게 기분 좋은 곡으로 오늘 또 7181 쓰시는 분 덕분에 좋은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나, 너, 그리고 음악 이어갈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김광진의 처음 느낌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6829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순디. 저는 백내장 수술하고 요양 중인 30대예요. 오랜만에 라디오 들으니 좋네요 하시면서 김광진의 처음 느낌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김광진 씨의 이 노래는 참 얼마 전에 이렇게 SNS에서 이 김광진 씨가 정말 힘 빼고 부르는데도 너무 노래를 잘 부르시니까 이거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6829 쓰시는 분 덕분에 또 이렇게 김광진 씨의 노래 들으니 더 기분이 좋네요. 9605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저는 김해 진영에 살고 있어요. 우리 딸이 서울로 놀러 갔는데 외투를 안 챙기길래 서울이 얼마나 추운지 아냐고 다그쳤더니 그제서야 챙겨갔답니다. 중2병은 아니겠죠? 저는 우리 딸이 좋아하는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듣고 싶어요. 아, 이렇게 또 딸 얘기를 하면서 딸이 좋아하는 노래를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서울로 놀러 간 딸이 이 곡을 들을 수 있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딸의 취향을 잘 알아서 신청해 주신 이 곡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들으셨고요. 그 뒤로 5004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5004 쓰시는 분이 이상순 아저씨 안녕하세요. 중3 박지인입니다. 아저씨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 저의 소울메이트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신청합니다. 아, 우리 중3 우리 지인 씨가 저를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나이 차가 어머 나이 차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이렇게 두 시간 동안 항상 좋은 음악 같이 들으면서 이게 소울메이트죠. 감사드려요. 종종 이렇게 좋은 노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서님이 보내주셨어요. 노래 신청해요. 20대 때 너무 좋아하던 노래인데 이젠 제가 40대가 되었어요. 블루의 All Rise라는 곡인데요. 아직도 너무너무 좋아요. 꼭꼭 틀어주세요. 그래요. 이 곡 제가

블루의 All Rise 들으셨습니다. 오늘 나, 너 그리고 음악의 마지막 곡은 2005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곡입니다. 손디, 친구 그리웠다고요. 아, 저랑 친구인가 보네요.

0: 옛날 여기 어때? 은하무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10월 3일과 4일 부선 외나무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장한별, 성리, 김여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덤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 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나들이에서 귀가하는 길 충청권에서 많이 어려운데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에서 남풍세까지 15km 구간 쭉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면 비룡분기점에서 대전,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안성구간 양재에서 반포까지 모두 4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또한 충청권 어렵습니다. 대명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 당진에서 포승 분기점으로 25km 구간 밀리고요. 이후로도 서평택,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여주 이후로 밀립니다. 여주에서 용인휴게소,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반월터널에서 지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9: 오늘도 당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작품 속 가정 환경 조사서에 하 XX로 표시돼 있어 한이 역시 성이 하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홍두깨 선생님의 성도 이름 그대로 홍씨입니다. 그건 알겠어요. 홍두깨 선생님 홍씨라는 걸. 어? 근데 하, 니, 맞아요. 그럼 이름이 니란 얘기예요. 니? 이야, 뭐 만화니까 뭐 그렇지만 뭔가 달려라 하니 무슨 하니일 것 같은데 참 그게 아니었군요. 작품 속에 가정환경조사서가 나온다. 아, 정말 하니 이게 언제적 만화인데 지금 이거를 참 우리 제작진들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 5로 밝혀졌고요.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BMK의 노래 듣죠. 다 괜찮아요.

0: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봄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8. 관절 보고 1522-5888. 관절 보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5: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 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오늘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디폴트의 Serious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0: 바지배는 가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의 가을이 가장 맛있어지는 순간 청송 사과축제가 찾아옵니다. 싱싱한 사과도 맛보고 볼거리와 체험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한입 가득 느껴지는 청송의 가을, 올해도 청송사과와 함께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문이 함께합니다.
1: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2: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내 진단 받아주세요.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의 때리, 팀의 때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집 막둥이는 금지 5겹이지만 어휘력이 너무 빈약합니다. 괜찮아. 요즘 학교 생활이 어떠냐는 질문에도, 공부하기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도, 뭐 힘든 일은 없냐는 질문에도 늘 짧고 아쉬운 괜찮아로 답합니다. 이러저러한 사정과 애면글면한 심정 따위는 그 어휘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나마 괜찮아 대답할 때는 기분이 좋을 때이고, 대부분은 퉁명스러운 몰라요로 대답하고 납니다. 어떠냐고 물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몰라요. 왜 그랬냐고 물어도 몰라요. 뭘 원하냐고 물어도 몰라요. 몰라요라는 짧고 방어적인 답을 해놓고는 자신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투덜대곤 합니다. 몰라요 남발자에게 정색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모르고 있더군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대답한 거라네요. 자, 사색의 계절에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풍부한 어휘를 갖고 싶어집니다. 10월 11일 일요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내 삶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21세기에, 20세기에는 뭐든지 많이 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다면 21세기에는 이 정보 과잉의 시대에 어떤 정보만을 취합하고 어떤 정보는 아예 버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결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뭔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머룬5 피처링 켄드릭 라마의 Don't Wanna Know 들었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하모닉하고 함께 아 이걸 녹음을 한 거죠. 예. 허리케인 2000 1590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레드 칠리 페퍼스의 Under the Bridge. 아, 오랜만에 이 노래 한번 시원하게 듣죠. 아, 들어야죠. 6505번으로 LL Cool J. Mama said, knock you out.

0: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6 경북 구곡길 라디오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 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오늘 서울은 29도를 넘어서면서 10월 중순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서울 1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전과 전주가 2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의 정체가 줄고는 있지만 아직 길게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서평택분기점, 화성휴게소, 또 일직에서 금천까지 지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청주분기점에서 남이, 또 옥산에서 청주, 안성구간에서 아직 어렵게 이동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정체도 남아있습니다. 여주에서 이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구간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아저씨의 라디오부터 틉니다. 한국 올 때마다, 늘 올 때마다 무언가 변해 있고 저는 추억과 멀어져 있네요. 그럼에도 배철수의 음악 캠프만큼은 항상 거기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와우. 그 또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들을 때마다 젊었을 때 기억이 계속 나시는 모양이죠. 예. Forever Young. 아침 감사합니다. 예. 자, Wish You Were Here. 핑크 플로이드. 최근에는 핑크 플로이드 버전을 못 들었던 것 같은데. 50-50 버전만 들었던 것 같아요. 자, 핑크 플로이드의 Wish You Were Here.

0: 50원 내쉬. Everybody needs a friend. 그렇습니다. 1178번으로 청해주셨네요. 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핑크 플로이드의 Wish You Were Here.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힘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2813번으로 청해주신, 예, 스노우 패트롤, 체이싱 카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이 해준 말인데요. 인생에는 참 귀한 여분의 시간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둘째, 멈추고 쉬며 한숨을 돌리는 겨울. 셋째, 삶의 부산함을 웬만큼 벗어낸 노년기. 시인은 이 시간들을 요긴하게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일과를 끝낸 저녁, 야외 활동이 어렵고 긴 겨울, 그리고 비로소 자유가 생기는 노년기. 이때 뭘 하는 게 좋고 나는 주로 뭘 하는가 중요하답니다.
1: MBC 캠페인 꿈의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동정사, 도산서원, 경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101호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지행의 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선데이 스페셜. 매주 일요일 3, 4부 선데이 스페셜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음악 전문지 스피인에서 선정한 The 40 Greatest Musicians of the Last 40 Years. 작년에 이게 발표됐거든요. 2025년부터 40년 동안 최근 40, With or Without으로 출발합니다.

알겠어. 근데 본인들도 이거 선정하면서, 항의를 받을 걸 좀 알았는지, 서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스트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행위다. 따라서 이 리스트 역시 불가피에게 실패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40년간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며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음악가 40팀을 명확하게 선정할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를 속인 적도 독자들을 속일 의도도 전혀 없었다. 수많은 뛰어난 아티스트가 아쉽게 탈락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만약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이 리스트에 없어 아쉽다면 이 리스트를 선정한 우리 내부의 그 누구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 그 만들질 말지.

0: 유튜브가 화나겠는데 이거 보면. 그러면 우리가 야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Angel of Harlem 광고 뒤에 청취자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2: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3: Walk it, walk it 안전화.

프로듀서인 브라이언 이노, 아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엔지니어 다니엘 란와를 만나면서 이 포스트 펑크적인 색채를 좀 줄이고 브라이언 이노 특유의 그 약간 뭐랄까 앰비언트적인 음악을 받아들이면서 세계적인 밴드로 예, 거듭났죠. 전 세계 앨범 판매량이 1억 7천만 장 이상, 그래미 트로피를 22개 받았고요. 브리드 어워드도 8개 받았고, 2005년에는 락앤홀 페임에 이름을 올렸고요. 뭐 엄청난 밴드죠. 스피인지에서는 별로 그렇게 예, 좋아하진 않네. 아 이건 뭐 자신들의 뭐 편집 방향이니까 우리가 뭐라 그럴 순 없죠. 예. 우리는 우리가 음악을 듣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자, U2의 Hold Me, Free Me, Kiss Me, Kill Me 듣겠습니다.

U2의 연주한 노래 Angel of Harlem 들었습니다. 1976년에 결성이 됐으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됐죠. 이제 더블린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포스트 펑크 밴드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네, 영화 배트맨 포레버 했다고 그래요? 1970년대부터 뉴욕에서 활동을 했는데 1981년에 로리 앤더슨의 노래 오 슈퍼맨이 영국에서 싱글 차트 2위에 오르면서 예상치 못한 상업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 이 노래가 빌리지 보이스에 선정한 1981년 최고의 싱글 1위에도 올랐네요. 이후에도 뭐 실험적인 음악들을 많이 했는데, 아, 그 뒤를 이어서 1989년에 모던 록 차트 7위에 오른 베이비 돌 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자, 로리 앤더슨, 오 슈퍼맨, 그리고 베이비 돌 두 곡을 듣습니다.

0: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 가을스피 선물한 귀한 맛, 봉화송이를 만날 기회. 제30회 봉화송이 축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송이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한글날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서울 방향 정체가 집중되면서 밤 10시 이후까지 늦은 시간까지 정체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시간 경부선의 정체가 가장 깁니다. 모두 26km 구간 정체가 남아있는데 청주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또다시 안성, 양재에서 반포 구간 여전히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송악에서 포승분기점,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천안방향으로 정안나들목에서 남품새까지 12km 구간에서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천방향 지금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구간만 정체 남아있습니다. 최시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네, 아이슬란드, 예, 비오르크. 음악 두 곡 들었습니다. It's all so quiet. 그리고 하이퍼 발라드. 참 독특하죠, 음악? 아하. 자, 40팀의, 예, 그레이티스트 뮤지션. 37위는 펠라 쿠티. 나이지리아 출신이고요. 아프리카 음악 쪽에서는 뭐 왕 같은 뮤지션이에요. 아프로비트의 창시자. 서아프리카의 전통음악에 재즈, 펑크 뭐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독창적인 음악을 완성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 옛날에 그 드러머 진저 베이커가 리듬을 배우기 위해서 펠라 쿠티를 찾아갔을 정도니까요. 예. 펠라 쿠티. 자, 펠라 쿠티의 음악 1976년 작품이에요. 2026년에 락앤 홀 오브 페임에 이름을 올렸고요. 1997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펠라 쿠티의 잠비 듣겠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8: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9: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선데이 스페셜. 음악 전문지 스핀에 선정한 The 40 Greatest Musicians of the Last 40 Years. 37위 펠라 쿠티의 Water No Get Enemy. 1975년 작품이에요.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다음 주 계속 되죠. 프로듀서 송명석,

있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 받아주세요.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따금 타인이 기억하는 나에 대해 들을 때면 나의 새로운 면이나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다거나 그 옷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쳤다거나 길 묻는 행인에게 친절한 모습을 멀리서 보고 팀원들이랑 입모아 칭찬했었다는 뒤늦은 고백들. 비록 그 당시엔 내 귀까지 닿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타인의 생각을 그때그때 속속들이 알 순 없지만요. 어렴풋이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는 사람들로부터 따뜻함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씩씩해집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10월 11일 일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트와이스의 Feel Special이었습니다. 오늘 별밤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는 어제였죠. 노래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나눴던 얘기였어요. 타인으로부터 나도 몰랐던 나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 아 그때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면들이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오늘 3, 4부에서는 영화가 빛나는 밤 있죠. 하나의 주제로 이지혜 영화 기자님의 추천 영화, 부엉이들이 재밌게 본 영화까지 만나볼 거고요. 이따 9시부터입니다. 오늘도 별밤으로 하고 싶은 얘기, 신청곡 보내실 분.
1: 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가?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I'm a little rusty.
1: I'll hum it for you.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3: 애기 엄마.

마마스건의 You Make My Life a Better Place 듣고 오셨고요. 4617님께서 저녁에 남편이랑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순대 하나씩 건져 먹으면서 역시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한다고 감탄했는데요. 집에 돌아오니까 갑자기 또 배가 고픕니다. 분명 순댓국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 순댓국은 밥이 되는 음식인가요? 아니면 밥을 더 먹게 하는 음식인가요? 아, 이거는 아마 순댓국의 이슈가 아니라 두 분이 좀 고단한 하루였어가지고 순댓국 한 그릇 가지고는 영 모자랐던 게 아닐까, 몸이 괜히 원하는 게 아닌 것 아닐까요? 밥보다도 저는 이 뜨끈한 국물을 먹어야지만 진짜 잘 먹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매끼니 국물을 먹을 수는 없지만 그걸 챙겨가지고 먹었을 때는 비로소 좀 뱃속이 따끈해지면서 든든하게 한 끼 챙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운동에 관해서 도플갱어처럼 똑같은 사연을 보낸 두 분이 있대요. 황동양님이, 저 요즘 저녁마다 안 하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요. 방금 자전거 20분 탔는데 스마트워치에 149칼로리 소모했다고 뜨네요. 검색해보니 우유 한 잔 칼로리래요. 어이가 없어서 힘들어 죽겠구만. 역시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운동량을 확 늘려야 하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목표가 좀 높은 칼로리를 소비하고 싶은 그쪽에 가 있으신가요? 근데 20분 정도면은 그래도 꽤 유산소가 되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심폐지구력이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점점 길어지겠죠? 그러면 점점 칼로리가 훨씬 더 많은 양이 태워질 겁니다. 정진경님, 대장부엉 얼마 전부터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네요. 속도가 안 나는 건 그렇다 치고 2km를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스마트워치에서 2km 달렸다고 알림만 오면 발이 그냥 바닥에 딱 달라붙어요. 전 언제 3km를 달릴 수 있을까요? 화이팅 하라는 의미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다들 이제 얼마 전부터 유산소를 시작했고, 왜 나는 엄청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이거밖에 못한 거지? 저도 그 기분 너무 잘 알거든요. 시간을 올리는데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 하면은 제가 멈췄던 시간대나 거리대에서 몸이 한계를 느낀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속이기 위해 그냥 내 시선 분산 같은 느낌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재밌는 영상을 봐요. 그러면 시간이 훨씬 빨리 지나가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옛날부터 커피가 마시고 싶다 하면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리고 그냥 잠이 깨고 싶다 할 때나 그냥 더위를 식히고 싶다 하는 기능성으로만 아이스를 찾았는데 겨울에 따뜻한 커피가 진짜 맛이 있죠. 달달한 커피 아침에 먹으면은 잠이 더 잘 깨는 것 같은 착각도 들고요. 2947님께서 고3 아들을 기숙사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오는 고속도로 위에서 너무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이들 없이 혼자 휴게소에 들러 제일 먹고 싶던 핫바 하나 먹었는데 뭔지 모를 행복함이 뿜뿜하네요. 아이들 취향이 아니라 제가 먹고 싶은 매운 핫바를 고르는 짜릿함에 맛까지 있어서 더 그런가 봐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경험인 게 여태까지 순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택만 해버릇하고 거기에 특별한 불만을 못 느끼고 사셨던 분들이 그냥 이거 먹고 싶다. 그냥 즉각적인 내 욕구에 내 스스로 반응을 해주면 행복감을 높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사소한 행복이 아니라 앞으로 이구사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틈틈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매기 로저스의 Love You For A Long Time.

0: 인성분기점 양재에서 반포 구간 지체고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정안 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으로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중부선은 하남 쪽으로 오창 휴게소에서 증평 구간에서 밀리고요. 반대 남이 방향에는 사고입니다. 호법 분기점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북청주에서 충주 분기점 여주 분기점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박재정의 계절의 끝 들으면서 일요일 별밤 2부 시작했습니다. 3901님이 보내준 사연인데요. 중학교 때 제일 친했던 단짝 친구가 멀리 전학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많이 울고 힘들어했답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였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그 친구와 점점 멀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일부러 짜증도 내보고 혼자 집에 가기도 하며 나름 투정을 부렸지만 친구의 전학을 막을 순 없더라고요. 벌써 수년이 지난 얘기지만 이렇게 바람이 부는 가을에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지금 다시 연락해볼 수는 없는 사이. 예전에 기숙사에 데려다 주고 돌아서는 길에도 아들 생각에 수도꼭지처럼 눈물 흘리곤 했던 저인데 거기선 자유롭게 전화도 못하고 혼자서 힘든 훈련을 버텨야 한다니 짧게 자른 밤톨 같은 머리를 만져주며 잘 어울린다고 했지만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아들 없이 지내는 시간을 저도 잘 견뎌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내 사랑 우리 아들아 지금의 시간을 잘 지내고 단단한 청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 너무 사랑으로 가득 찬 문장이었어요. 엄마가 태어나 제일 잘한 일은 너를 낳은 거야 라는 말 누군가 들으면 울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8303님 아드님 덕에 저희는 무사한 밤을 당연히 여기며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무탈한 제대까지 별밤에 마음 좀 흔들리실 때마다 사연 남겨주시고요. 저도 아드님의 건강한 제대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듣고 올게요.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이어서 이하이의 온리 듣고 오셨고요. 5322님, 대장부엉, 저 오늘 낮에 밥 먹으면서 처음으로 반주라는 걸 해봤어요. 김치찌개 시켜서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멋지게 한 잔 하는 분이 있길래 저도 잔술로 딱 한 잔 주문했는데 심지어 혼밥에 반주. 저 완전 어른 같죠. 이건 너무나, 이거 어른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 삶이 무르익은 자들의 고단한 하루의 중턱 같은 느낌인데요. 잔술이면 맥주를 시키셨다는 얘기겠죠? 소주는 잔으로 시킬 수 없지 않나? 모르겠네. 아무튼, 아, 좀 운치.

보이지 않는 시간 덕분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윤마치의 퇴근길.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펴 있는 상태 나를 좀 구출해낼 수 있거든요. 아유 진짜 우리 고등학생 자녀분들 두신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라디오에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은 금세 진정이 될 거예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어르신, 이것 좀 맛보세요.
1: 고마워요.
3: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4: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5: 짧은 안부 인사 한 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6: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1: 맛있구나.
4: 할아버지, 전 쌀까지가.
5: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이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7: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
11: MT 서비스 배송 119 용달 배송 119 화물 배송 빠른 배차 빠른 배송 1588-1191
12: 1588-1191-119 퀵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2: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갔지?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너무 좋습니다.
1: 근데 아무튼 여기는 일할 때에도 네. 제법 기자님들한테는 일하는 것 중에서는 네. 꽤 신나는 일이었나요? 아니면 전혀? 아 죄송해요. 지금 눈빛으로 욕을. 죄송해요.
0: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바다도 있고 막 스타들도 많이 모이고. 근데 스타들이 많이 모인다? 우리한테는 대목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밤낮 없이 계속 일하고 기사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바다를 바닷가에 발을 들여놨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잠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 영화를 또 보고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써야 되고.
0: 근데 또 술을 마셔야 되니까 얼굴은 붓고.
1: 어머.
0: 계속 이제 거의 이제 코피 나기 직전까지 이제 가는 거죠.
1: 아, 저는 진짜 제가 처음으로 기자님한테서
0: 네.
1: 진짜 뭐랄까요? 또 짜증과 분노를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0: 저 순간적으로 그때 그
1: 재밌는 거 아니에요?
0: 그 구대미 확 떠올랐네요.
1: 그 분야마다 철없는 질문도 있잖아요.
0: 네.
1: 왜 이거겠네. 국제 영화제 기자님들 너무 꾸리겠다. 막 할 텐데 연예인들 그렇죠. 많이 보고
0: 막 파티도 열리고 막
1: 너,
0: 이러니까
1: 너무 듣기 싫었겠다.
0: 그렇죠.
1: 아 다른 기자님들 만나면 한번 또 제가 긁고 싶을 때
0: 네,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효과 좋을 거예요.
1: 너무 꾸리셨냐라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영화가 빛나는 밤 주제부터 확인하고 영화 얘기로 들어갈게요.
0: 네 오늘의 주제는 바다입니다.
1: 아 그래요. 바다가 주 무대가 되는 수많은 영화들이 있죠. 그중에 어떤 작품 골라오셨을지 노래 하나 듣고 아주 사적인 감상문으로 확인할게요. 최유리의 밤 바다.
2: 우린 고요한 밤 바다를 좋아했지.

0: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상어 한 마리에 모두가 열광합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물고 있는 상어는 북항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몇 차례 방류 유도에도 쉽사리 떠나지 않은 북항이를 두고 상어의 안전을 걱정하거나 기후 위기의 상징이라는 한탄. 영화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의 토바와 캐머런 역시 수조에 갇힌 문어에게 타인에게는 털어놓지 않는 상실을 고백하죠. 가족을 잃은 외로움을, 뿌리 없이 떠도는 고독을 문어 마셀러스는 묵묵히 들어줍니다. 사실 북항이의 마음은 북항이면 알듯 마셀러스의 마음도 어쩌면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속을 알 수 없는 눈을 껌뻑이면 내 말에 귀 기울인다고, 빨판이 달린 다리를 내밀면 손을 잡아주는 거라고. 하지만 두 사람을 살리고 종국에는 마셀러스마저 다시 살게 한 이 오독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1: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뭔가 왜 그 폐점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다루는 영화도 있잖아요. 박물관 얘기도 있고 박물원도 있고. 네. 이번에는 또 아쿠아리움이군요.
2: 맞아요.
1: 이게 OTT에 공개된 작품이에요?
2: 네, OTT에서 올해 5월에 공개된 작품이고 지금도 보실 수 있거든요. 아마 편하게 보시기에 좋은 어떤 환경의 영화이기도 하고 영화 내용 자체도 빌런도 없고

0: 특별하게 오래 유지되는 갈등도 없는 착한 영화거든요.
1: 아, 그럼 확 네. 안 땡기는데요?
0: 그런데 그 안에 그 안에 이 영화만의 또 따뜻한 개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1: 그런 거죠.

0: 느껴진 거예요. 그 냉동실의 문어의 존재가.
1: 조각나버린.
0: 네,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1: 아, 이러다가 우리 아무것도 못 먹게 되는데.
0: 네, 오래가진 않아요.
1: 그래요?
0: 네.
1: 맞아. 나도 다큐멘터리 보고 채식, 그렇죠. 한 1년 반?
0: 오.
1: 했었어요. 그렇지만 요새는 고기는 구워야 돼. 이러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데. 아무튼 어떤 얘기를 담은 영화죠?
0: 네,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있는 오래된 아쿠아리움이 배경이고요. 그곳의 주인공 문어 마셀러스가 살고 있어요. 마셀러스는 지금은 좁은 수조에 있지만 한때는 무한한 자유의 전율을 느끼던 바다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 마셀러스의 유일한 위안은 청소부 토바인데요. 청소부 토바는 이제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찾아오죠.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낮 동안의 떠들썩함 대신에 고요와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토바는 문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늘 해요. 그래서 문어와 청소부 사이에 우정이 이어지지만 마셀러스는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점점 둔해지고 여기에 또 새로운 청소부 캐머런도 합류하게 돼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문어와 나이 든 청소부 그리고 떠돌이 청년까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 세 사람이 서로에게 난 상처를 조금씩 알아보게 됩니다.
1: 문어가 혹시 평균 네.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0: 문어는 이제 짝짓기를 하면 바로 죽거든요. 암컷 같은 경우.

0: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네. 스파이더맨을 위협했던 강력한 빌런이죠. 닥터 옥토퍼스를 연기한 배우예요. 그 문어발
1: 전문이네. 네,
0: 문어발 기계 옷을 입었던 그 빌런인데 그 사실이 이제 겹쳐지면서 네, 좀 문어 목소리를 듣고 이 알프레드 몰리나의 목소리를 알아채신 분들은 한번 이제 웃고 지나가실 수 있는 거죠.
1: 미국식 유머.
0: 그렇죠.
1: 미국 영화계식 유머인 네.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문어가 무척추 동물 중에 지능이 네. 제일 높다고 네. 알려져 있다는데 그래서 토바와의 교감이 아주 터무니없는 설정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0: 분포한대요.
1: 네.
0: 그래서 이 팔마다 작은 뇌가 있는 셈인데, 그래서 이 팔로 느끼고 이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토바의 손을 감았을 때 이제 토바로부터 들었던 것 이야기 이상의 정보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1: 와.
0: 뉴런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비극적인 사고로 바다에서 아들이 잃었어요.
1: 어머.
0: 그리고 최근에는 남편마저 이제 병으로 사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맛본 이 여자의 고통의 맛은 쉽게 잊어버리기 힘든 종류이고, 마셀러스가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이 고통의 맛을 기억했다가 이 비슷한 맛을 또 다른 인물, 나중에 이제 대타로 오게 되는 젊은 청년인데,
1: 네.
0: 캐머런이라는 이 청년에게서도 발견하게 돼요.
1: 와, 그 빨판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친해지고 그러면은
0: 네.
1: 너무 좀 우리 피곤할 때 어깨에 이렇게 부항 같은 거를 떠줄 수도 있겠네요.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딱그 기능으로다가. 방금 우리 캐머런 얘기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0: 네.
1: 그는 또 어떤 인물인지도 얘기해 주세요.
0: 이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동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있게 된 인물인데, 토바가 다리를 이제 발목을 삐게 돼요. 그래서 임시로 이 아쿠아리움 청소를 맡게 되는 그런 떠돌이 청년인 거죠. 근데 굉장히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랑 헤어지고, 최근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이제 아버지를 찾으러 이 마을에 온 거예요. 그래서 토바와 그리고 또 마셀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부에 있는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태예요. 토바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잃은 상실이 있고, 마셀러스는 고향이 바다를 잃은 상실이 있고, 또 캐메런은 뿌리가 없는 상실. 이세 사람의 상처가 굉장히 같은 모양으로 이제 마음에 구멍을 냈고, 누구보다도 이 인간들은 마셀러스 입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종이에요. 그래서 문어 마셀러스가 이두 사람을 몰라도 이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보게 되죠.
1: 근데 그 영화 컨택트에서도 한번 느낀 적이 있는 거였는데,
0: 네.
1: 인간이 언어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가장 오해가 많고, 제대로 된, 그러니까 완전한 소통을 하기가 오히려 어렵고,
0: 맞아요.
1: 그런 어떤 뭐 문어라든지 우리가 알수 없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0: 그러고 보니까 컨택트에 나오는 외계인들도 약간 문어랑 닮았네요?
1: 맞아.
0: 의도한
1: 문어였어.
0: 것인가?
1: 안 돼. 우리 문어 한 마리씩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 키우다 보면 뭔가 우리에게.
0: 근데
1: 아, 근데 바다에
0: 상당히 섬세하고
1: 30마리.
0: 예민한 동물이에요.
1: 그래.
0: 집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1: 하긴, 그리고
0: 같고.
1: 또 그것도 욕심이지. 아유, 또
0: 맞아요.
1: 못된 생각하네. 죄송합니다, 문어님들. 아무튼 그러면은 이 캐머런까지 해서 이제
0: 네.
1: 상처 3인방이 좀 모이게 된것
0: 그렇죠.
1: 같은데.
0: 그래서 이 사실 토바의 아들의 죽음이 이 영화 안에서 어떤 미스터리한 요소가 되거든요. 어머니와 막 싸우다가 이제 아들이 이제 10대 아들인데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갑자기 이제 사망한 채로 이제 발견이 되니까 마을이 너무 작잖아요. 이런 마을은 또 소문이 잘 퍼지고 마치 어머니와 갈등 때문에 아들이 목숨을 끊었다 스스로. 이런 식으로 소문이 막 퍼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토바는 사람들을 피하고 낮에는 밤에 이제 아쿠아리움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마셀러스에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작 소설이 있는데 이 원작 소설에서 토바에게 이제 마셀러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어들은 구멍을 좋아하거든요.
1: 그쵸,
0: 구멍에 들어가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대체로 나는 구멍을 좋아하는데 내 수조 위에 있는 구멍이 내게 자유를 준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에 생긴 구멍은 싫다. 그 구멍이 메어지도록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문어는 심장이 세 개예요.
1: 와.
0: 근데 이 토바에게는 심장이 하나뿐이니까 내가 그것을 이제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뭔가 다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문어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1: 어머.
0: 이 살아간다는 것이 마음속에 난 구멍을 어떻게든 메워가는 일이란 것을 터득한 그런 현명한 문어인 거죠.
1: 벌써 내 마음이 막 살살 막 녹아내리는 느낌인데, 그럼 아까 힐링 영화라고 하셨으니까
0: 네.
1: 구멍들이 잘
0: 네.
1: 메꿔지겠죠?
0: 그쵸. 그 구멍을 메꾸는 데는 또 문어가 8개의 팔을 가졌잖아요.
1: 네.
0: 그렇게 팔이 많아도 혼자 못해요. 다른 사람의 타인의 손이 또 필요해요. 이제 토바 같은 경우에는 카메론한테 막 청소가 서투니까 잔소리를 하면서 막 둘이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고 또 어색했던 사이 슈퍼마켓 주인과 데이트를 하면서 타인이 주는 온기와 활기를 이제 띠게 되는 거죠.

0: 그래서 이제 마침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마음을 회복하고 마셀러스가 진정으로 원했던 게 단 하나거든요. 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죽더라도 바다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여정을 이제 두 손으로 도와주죠.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보면 우리의 삶에서 혼자 될 수 있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존재란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놀랍도록 영리한 생명체들이 되는데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의 원제가 놀랍도록 영리한 생명체들이에요. 생명체의 문어 하나가 아니라 들인데 마셀러스가 파악한 그 인간종의 특성이 형편없는 소통 능력을 넘어서는 그 순간이 이 바로 우리들이 놀랍도록 영리한 생명체들이 되는 그 순간인 거죠.
1: 아, 너무 의미 있는 작품을 또 소개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왜 손을 내밀어준다, 손을 잡는다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네. 문어에겐 또 그게 8개나 있으니까 마음이 훨씬 더 넉넉

0: 김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빛나는 밤 이지혜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3부에서는 바다를 주제로 지금도 OTT에서 볼 수 있는 영화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 마셀러스는 잘 살고 있겠죠?
2: 마셀러스는 일단 바다로 돌아갔으니까
1: 낚이면 안 되는데
2: 이제 더 이상 낚이진 않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2: 네. 낚이게 되는데 이제 싫어하는 다큐멘터리죠. 네. 사실 이 다큐멘터리가 있었기에 이 영화도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2020년에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고 나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죠. 네. 아, 문어가 똑똑하고 인간과 교감이 된다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이 이미 학습을 했고 그 문어에 대한 인기를 바탕으로 원작 소설도 나올 수 있었고요. 저도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문어를 보고 내가 웃고 울고 하다니
1: 그러니까는
2: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었는데 만약에 수조에 갇혀 있었던 마셀러스의 모습을 좀 마음에 안타까웠던 분들이라면 속에 문어를 가지고 2시간 가까이 영화 지루하지 않을까?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안에서는 상어와 추격전도 벌이는 서스펜스도 있고요. 맞아요. 문어에 너무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집착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처음에는 들다가도 그 문어를 계속 나도 매일매일 가서 보던 그 감독의 입장이 되어서 영화를 보게 되다 보니까 문어의 마지막 순간에 나도 눈물이
1: 맞아요.
2: 흐르게 됩니다.
1: 너무 놀라운 작품이고 네. 많은

0: 안예은의 문어의 꿈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다. 부엉이들은 어떤 영화 떠올렸는지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 영화는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유난히 이 북항이 때문에 더 부엉이들이 한 영화에 쏠렸습니다. 9629님, 바다 하면 여러 영화가 떠오르지만 요즘 부산을 들썩이게 하는 상어 북항이를 보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가 생각납니다. 이 영화가 나온 지 50년이 다 돼가는데요. 50년 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연출과 음악은 지금도 몰입하게 만들더라고요. 다들 조스를 보고 나면 한동안은 바다에 들어갈 때 움찔하게 될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보고 너무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가뜩이나 좀 물을 무서워하는데 거기 상어까지? 네. 아,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1: 영화 역사상 최초의 블록버스터죠. 스필버그 감독이 진짜. 26살에 어쩜 150억 원의 이 제작비를 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지.
0: 대단합니다. 그 제작자가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0: 빌리 아이리 씨의 오션 아이스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엉이들이 떠올린 바다 영화 더 만나보죠.
1: 네, 박미연 님께서요. 영화 명량은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에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거센 물살이 흐르는 울돌목에서 펼쳐지는 명량해전. 드넓은 바다와 웅장한 해전 장면을 보고 싶을 때 다시 꺼내보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나와야죠.
0: 이 영화 나와야 되고 네. 저는 이 영화가 역대 1위라는 그리고 이 관객 수를 듣고 네. 너무 놀라웠었어요.
1: 네. 1765만 명. 이게 2014년 영화인데 그 이후로도 많은 천만 영화가 나왔지만 네. 아직까지 이 기록이 깨지지 않는 것은 저는 이순신 장군님 덕분이라고
0: 그럼요.
1: 생각해요.
0: 최고의 네. 그 역사 속에서 거의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 아닐까요?
1: 저도 최애 조상님이고요.
0: 아, 그래요? 최애세요?
1: 네, 최애고.
0: 세종대왕보다는 네. 이순신이다.
1: 세종대왕님은 차애.
0: 차애. 두 분이 보통 투톱이지 뭐.
1: 네, 근데 네. 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순위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박미연님께서 잘

0: 작업도 작품하고 힘든 촬영 현장이 많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한국과의 작업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떠났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지 쉽지 않죠.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두 작품 연달아 최민식 배우의 작품이 소개가 됐습니다.
0: 네.
1: 또 뭐가 있을까요?
0: 7811님께서요. 바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는 그랑블루입니다. 레옹으로 익숙한 배우 장르노가 레옹 이전에 출연한 작품이고요. 누군가에게 깊고 무서운 바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몸과 마음의 진정한 안식처가 된다는 게,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한 자유를 찾는다는 게 슬프면서도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1: 이 영화는 영화는 안 봤어도 포스터는 정말 더 유명했대. 참 그 아름다운 그 디자인적으로 네. 너무 아름다운 포스터였어요.
0: 맞아요.
1: 릭 배송 감독 영화들이 좀 그런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비주얼리스트라고 블레이우는 감독이니만큼 지금 봐도 그랑블루는 여기서 블루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블루뿐 아니라 이 바다에 놓여지는 오렌지도 상당히 아름답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미지 어떤 세례를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영화 참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댕님께서요. 설애가 사라지기로 마음먹은 장소가 바다여서 저는 헤어질 결심이 생각나요. 그 남자 던져버리고 언니가 행복했어야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정말 역대급 캐릭터죠. 이 설애라는 인물에게 어떤 행복 이런 건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그 남자에게 영원한 미결이 되어서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게 더 중요했던 인물인 것 같은데 그걸 그런 식으로 실현하다니 이런 캐릭터가 또 있었나 싶어요.
1: 있을까 싶습니다. 네. 제 이 밖에도요. 캐리비안의 해적, 맘마미아, 피아니스트의 전설, 바닷마을 다이어리, 그리고 애니메이션 모아나. 그 애니메이션 난 인어공주 왜 없죠?
0: 그러네요.
1: 대표작인데 바다. 바다 출신 최고 히트작 중 하나일 텐데.
0: 그렇죠.
1: 네. 아무튼 여러 작품들 추천해 주셨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 몇 분께는 선물 드릴 거고요. 추천 영화 남기고 싶은 부엉이들은 어떻게 참여하죠?
0: 네, 2주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시간 주제는 별밤 SNS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니까요. 인별그램에서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검색해서 들어오신 다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기자님 그러면 2주 뒤에도 재밌는 영화 얘기 들려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
1: 사랑이겠지.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11일 일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0814님께서 오늘은 책 한 권 들고 카페에 갔다가 책은 10페이지도 안 읽고 사람 구경 창밖으로 하다 왔어요. 데이트하는 연인, 할머니와 손잡고 가는 손자, 소녀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오는 스포왕 차트. 오늘의 스포왕 차트, 다 뺏기 스포왕이 엄선한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시작합니다. 김필, 자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배입니다. 스포왕의 일요일 아시죠? 스포왕 차트로 함께 하고요. 오늘 첫 곡으로 들은 노래는 9월 26일에 나온 신곡이었습니다. 김필의 자유롭고 싶어. 아, 노래 참 좋죠. 여러분, 10월 11일 정확히 한 달 뒤면 막대과자 날입니다. 막대과자 한 달 전 특집! 오늘 첫 번째 문자 하나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은경님께서요. 고영배님, 라디오 듣기 위해 일요일 밤 한강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매주 토, 일,

마시고. 근데 진짜 요 며칠은 저도 야외에서 공연할 때 야 이럴 수가 있나, 드문 날씨다. 밤에 바람 싹 불면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어쩌면 지금도 운동하면서 듣고 계실 분들, 아니면 집에서 계신 분들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강의 찬 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음악들. 아하, 맞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 음악을 준비한 거예요? 한강의 찬 바람도 이겨냅니다. 스포함 차트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바람도 쌀쌀해지고 가을이 깊어져가고 있는 가운데 요럴 때, 아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계속 찬바람 뭐 이겨낸다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오늘 들을 장르 바로 발라드입니다. 발라드. 이번 주는 과이 차트의 발라드 탑백 차트 요거를 보면서 애절하고 쓸쓸하고 먹먹하고 가슴 시린 애쓸먹가시 K-아티스트들의 발라드를 골라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드 하면은 이제 이별이다, 뭐랄까 사랑 노래다. 하지만 발라드는 조금 더 카테고리를 구체화하자면 이별 노래가 많지. 이별. 아 지금 들을 세 곡은 이 공식을 완성시키는 발라드의 정석 같은 노래입니다. 먼저 떠나간, 아 이거 먼저 떠나간 사람입니까? 먼저 떠나간 사람입니까? 아 후자입니까? 먼저 떠나간 사람을 잊지 못하고. 아 작가님 콤마 붙여줬으면 어땠을까요? 콤마 먼저 쉬며 떠나간 사람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가슴 깊이 품고 있는 노래예요. 영화 아 요거 비천무의 OST였던 이승철의 말리꽃. 이야 이 노래 진짜 오래됐는데 여전히 9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별하고 그 사람과 함께했던 곳들에 가면 추억이 떠오르죠. 이 곡은 함께 걷던 광화문 거리에서 옛 연인을 그리워하는 노래예요. 규현의 광화문에서. 딱 어서 그거 봤는데 이 노래를 규현님이 그 뮤지컬 창법으로 그리운 거야 네가 떠나면 이렇게 부르면 그 독립문에서가 된다고. 원래대로 네가 떠나면 하면 광화문에서고. 그 제가 일요일에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컨디션이 좋으면 자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발라드 차트 88위에 규현의 광화문에서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너라서 좋았구나 뒤늦게 후회하는 노래입니다. KC의 그때가 좋았어. 이 노래가 74위입니다. 이승철의 말리꽃, 규현의 광화문에서, KC의 그때가 좋았어. 듣고 올게요.

발라드 차트에 오른 K-아티스트들의 노래만 들려드립니다. 지금 깔려있는 BGM은 너무 신나지만 저희는 발라드 특집입니다. 스포왕 차트. 아, 제가 앞에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원래 두 곡 들으려고 그랬는데 한 곡만 듣겠습니다. 그대가 바람에 흔들릴 때 옆에 있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 노래. 카더가든의 나무 59위에 올랐거든요. 이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카더가든 나무.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지금 주목받고 있는 K-아티스트들을 만나보는 시간, 스포왕 차트!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가슴 찌릿하게 만드는 발라드 찾게 되고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내 마음들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이번 한 주가 아니라 뭔가 스테디한 노래들이 발라드는 유독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또 그 사람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노래에 그런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사랑할 수밖에. 이 노래가 58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짝사랑하게 되면은 내 진심을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사람이 또 막 너무 좋은데 원망스러워. 야, 이거 그 드라마 보면은 그 진짜 이 설명 그대로예요. 이 노래가 또 오해형 OST인데 이 드라마 보면은 그 서현진 씨가 에릭 씨를 막 너무 좋아하는데 막 엄청 미워해요. 막 나 생각해서 일찍 와주라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그 막 그 애증하는 장면이 막 나오거든요. 아, 그 구구절절한 마음 정승환의 너였다면. 아, 나 이 노래 엄청 들었다. 나도 이거 드라마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노래 55위 차지했거든요. 이 두 곡 아 볼빨간 사춘기에 사랑할 수밖에라서 우리.

발라드 하면 생각나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만 들려드립니다. 스포왕 차트. 계절이 바뀌고 센치해질 때 유독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가을이 올 때마다 여전히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아,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 요즘에 또 너튜브 통해서 활발한 활동도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이 노래가 44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2부 끝곡으로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 들으시고 저는 3부에 디그 인 더 차트로 돌아올게요.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E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0: 시간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세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세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세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세트로! 허가권자 진신옥십자 비맥스제트정 광고심의필.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디그 인 더 차트. 키워드나 테마에 맞는 K-아티스트의 노래를 이 차트 속에서 디깅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테마가 중요하죠. 이번 주 디그 인 더 차트의 테마. 오늘도 노래로 스포를 해드릴게요. 아, 야, 요거는 대놓고 주제가 두 개가 담긴 제목인데. 테마가 시간일까요? 노래일까요? 노래일 리가 있나? 시간 아닐까? 소란의 시간의 노래 듣고 오시죠.

디그인다 차트 스포곡으로 소란 시간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거 진짜 옛날 노래인데 저도 원곡도 오랜만에 한번 들었네요. 이번 주 디그인다 차트의 테마는요. 시간과 노래 중에 어? 나 맞았다. 나 진짜 안 봤거든요. 밑에 나 진짜 제가 현재를 살아요. 제가 미래를 미리 보지 않거든요. 맞네. 시간입니다. 시간. 네, 오늘의 테마 시간. 노래 제목에 시간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특정 시간과 관련된 그런 K 아티스트들의 곡들을 지금부터 쭉 들어볼게요. 먼저 일요일 오후만 되면 주말이 끝나가는 아쉬움도 들고 이유 없이 헛헛하고 쓸쓸할 때가 있잖아요. 이 노래는 그 쓸쓸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 노래가 그런 내용이군요. 체리필터의 일요일 오후 4시 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듣고 오시죠.

디그 인더 차트 이번 주는 시간을 테마로 한 K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나 약간 요런 거 나올 줄 알았다. 시간이 테마라고 했잖아요. 하루가 끝나기 직전인 밤 11시 11분. 11시 11분을 지나는 시계 바늘을 보면서 지나간 연인을 떠올리는 내용이에요. 태연의 11.11 그 11시 11분.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시간 12시. 어두운 이 시간을 함께 견디고 나면 다시 환하게 웃는 시간이 올 거라고 믿는 그런 내용의 노래 환상약국의 12시. 오, 이 노래는 전 처음 들어보네요. 요 두 곡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태연의 11.11, 환상약국의 12시.

비거 인더 차트 오늘은 시간을 테마로 한 K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남이 됐지만 함께했던 기억만큼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곡이죠. 나얼의 같은 시간 속에 너. 저 양심 고백 하나 해도 될까요? 나얼 선배님 노래는 가사가 잘 안 들려요. 가창력이 너무 잘 들려서. 그거를 또 이제 저도 음악을 사랑하고 보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직업병적으로 자꾸 그 보컬 스킬을 듣게 되는. 오늘 저도 한번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시간 속에 더. 그리고 헤어졌는데도 그 사람이 잊혀질까봐 두려울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랑했던 그 시간을 붙잡고 싶을 때 이 노래 들으면 아, 내 얘기구나 하실 겁니다. 아, 그 윤미래님. 윤미래님 특. 랩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윤미래의 시간이 흐른 뒤 3부 끝곡으로 이 두 곡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다시 발라드 차트로 돌아올게요. 오늘은 묘하게 우리 디그 인더 차트랑 발라드 차트가 좀 연결되는 느낌이 나네요. 나월의 같은 시간 속에 더 윤미래의 시간이 흐른 뒤 듣고 오시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이게 잘못됐네. 성시경 선배 노래도 안 나왔고. 이게 뭐야 이거.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 아, 아니면 스포왕이 노래방 가면 자주 부르는 발라드 곡이요. 저는 네버엔딩 스토리. 사실 최근에 프로그램에서 불러가지고 생각이 났습니다. 토이 노래 많이 부르고 그랬던 것 같네요. 아, 요 노래도 저도 너무 좋아해서 사실 지난번에 제가 그 비긴 어게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나갔을 때 이 노래도 그 커버할까 후보곡이었어요. 근데 결국 좀 어려워서 못하긴 했는데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도 손을 놓지 않겠다. 어떤 결말이 기다려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노래하죠. 아이유의 Love in Soul 이 노래가 2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 진짜 살려서 부르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죠? 소나기 내리는 날 변우석 씨가 노란 우산 쓰고 있는 그 장면, 순정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명장면을 탄생시킨 드라마의 OST입니다. 제 체감 근래 몇 년간 파급력 제일 센 드라마인 것 같아.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고 하는 걸 보면 말이죠. 선제업구 티어의 OST 이클립스의 소나기, 이 노래가 16위에 올라있습니다. 아이유의 러브 인솔 이클립스의 소나기 듣고 오시죠.

주는 발라드 탑 100 차트에서 한 주 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K-아티스트들의 노래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위 후보 알려드려야죠. 이 노래 1위 후보입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나는 너뿐이다 인정해버리는 그런 솔직한 내용. 일본의 츠키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태연의 만찬가. 이 노래가 첫 번째 1위 후보고요. 아, 그리고 요 노래, 아마, 요 노래도 발라드로 분류가 되어 있구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신스팝 장르이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발라드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 노래도 1위 후보입니다. 화사의 굿 굿바이. 아하, 그러면 2위를 차지한 노래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2위는요, 화사의 굿 굿바이입니다. 노래 계속 듣고 올게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기억 속에 오래 남길 바라면서 오늘의 끝곡 스포왕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태연의 만찬가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러브샤인 검정 치마의 노래였습니다. 땡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개인적인 택시 첫 번째 에피소드의 삽입곡이죠.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이 개인적인 택시라는 작품을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분은 청취자 성은 씨고요.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에피소드 하나, 에피소드 1번까지밖에 못 봤어요. 앞으로 이제 볼 에피소드들의 음악부터 먼저 듣고 있고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택시 버전의 심야식당 같은 느낌? 심야식당의 마스터 같은 역할을 차태현 배우가 연기하는 택시 기사님이 하시는 느낌? 보기에도 역시 부담이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띵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개인적인 택시 각 에피소드마다 한 곡 혹은 두 곡의 삽입곡이 쓰이는데 다 좋은 우리 노래 가요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시간 동안 그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달리기, 윤상의 노래였습니다. 노댄스의 노래 달리기.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 개인적인 택시 두 번째 에피소드의 삽입곡이고요.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개양은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홀로 달리기 시작한다. 배우는 임세미. 그래서 이 달리기가 에피소드에 쓰이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의 주요 배우는 현봉식 그리고 이연희 두 배우가 이제 주요 배우로 출연을 하고요. 물론 차태현 씨는 계속 출연하고 있고요. 여기 한 줄 설명은 이렇네요. 머리에 가마가 네 개인 바리스타 마대일. 다루기 쉽지 않은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포항으로 향한다. 택시비 엄청 나오겠는데요. 바로 이 에피소드의 삽입곡은 산책이라는 곡이고요. 소희의 산책과 이한철의 산책, 두 가지 버전의 산책이 쓰이고 있는데, 일단 소희의 산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소희의 산책에 이어서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곡 모두 땡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개인적인 택시 삽입곡이고요. 산책이 세 번째 에피소드, 그리고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 네 번째 에피소드 삽입곡이에요. 네 번째 에피소드의 한 줄 설명은 예약하지 않은 수상한 손님을 태우게 된 고기사. 바로 이 고기사가 차태현 씨입니다. 전주로 향하는 뜻밖의 여정 속에서 지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과연 이 손님의 정체는 무엇일까? 배우는 김도현, 미미. 미미 씨 연기 처음 아닌가요? 뭔가 잘할 것 같은데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은 유승용 씨, 염정아 씨 주연 맡은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하현상 씨가 부른 버전도 좋아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에피소드에는 삽입곡이 두 개가 쓰이고 있습니다. 주종혁 씨가 이제 출연하는데 내용이 이래요. 누군가의 추억을 음악으로 들려.

매직아워 스페셜 M, 땡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개인적인 택시 플레이리스트. 다섯 번째 에피소드의 삽입곡 두 곡이었습니다. 이선희의 제이에게, 그리고 나미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저 솔직히 이 노래는 잘 몰랐어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언젠가 어디선가 들어봤었던 것 같긴 한데, 와, 나미 씨의 곡 중에 이런 게 있었나? 뭐 이런 시티팝이? 우와, 1990년.

임승민 배우가 이제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에피소드에도 삽입곡이 두 곡이 있는데요. 전혀 다른 두 곡인데 묘하게 또 붙였더니 연결이 돼요. 어떤 곡들이냐면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그리고 혁오의 톰보이.

매직아웃 스페셜 M이라고 하는 시간은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음악을 소개하고 음악을 많이 듣는 시간이잖아요. 음악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시간. 제가 개인적인 택신을 지금 다 본 것도 아니고 아직 첫 번째 에피소드밖에 안 본 상태에서 이 작품 좋아요 하고 이렇게 이 아이템을 고른 게 아니고요. 에피소드마다 음악들이 되게 다양하게 선곡이 되어 있어서 오 이거 괜찮다 이 음악들 참 좋다 하면서 이제 음악 특집으로 준비를 한 건데 그 결정적인 노래 이거 해야겠다 그게 바로 혁오의 톰보이가 있어서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그동안 얼마나 틀고 싶었는지 하지만 영화에 쓰이지 않아서 기회를 못 찾고 가끔 게스트가 이제 혁오의 노래를 신청곡으로 가져오시면 그럴 때나 가끔 들을 수 있었는데 개인적인 택시가 이 큰일을 해주었습니다. 혁오의 톰보이를 여섯 번째 에피소드에서 쓰고 있습니다. 크,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그 전에는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네, 제가 그 첫 곡 검정치마 노래랑 혁오의 톰보이인 이야기인가 봐요. 이규형, 안지호 이렇게 출연하는데 방금 힌트가 나갔죠? 그 시절 학교에서 듀스로 통하던 친구 네, 듀스의 노래가 쓰입니다. 우리는

듀스의 우리는에 이어 신곡은 박성현의 바람이 부네요 라는 노래입니다. 야누스, 그 기억의 현재라는 앨범이고요. 재즈클럽 야누스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민건의 노래를 재즈 보컬리스트 박성현이 부른 노래가 그 앨범에 실려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가 그 마지막 에피소드, 여덟 번째 에피소드 예, 쓰이고 있고요. 이마룡 그리고 예수정 배우가 출연을 한대요. 여기에는 40년 동안 택시를 몬 다른 기사님이 이 주인공의 택시를 예약하고 운전석이 아닌 뒷자리에서 어떤 추억을 되새기는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박성현의 바람이 부네요가 택시 안에 흐른다면 그 추억을 되새기는 완벽한 선곡이 되겠죠. 매직아워 스페셜 M 오늘은 땡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개인적인 택시의 삽입곡으로 한 시간 채워봤습니다. 좋은 노래 참 많죠. 시대도 다양하고 또 장르도 다양하게 이렇게 섞여있는 플레이리스트라서 오늘의 이 플레이리스트는 그 작품과 상관없이 그냥 음악만 들어도 기분 좋은 가을맞이 플레이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아까 세 번째 에피소드에 쓰인 곡인데 아까는 소희의 버전으로 들려드렸죠. 산책. 이번엔 이한철의 산책을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소희 작사, 이한철 작곡이거든요. 작사가가 한번 부르고 작곡가가 한번 부른 셈이에요. 두 가지 버전이 다 이 작품에 쓰고 있고요. 이한철의 산책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락자 뒤처리 내 몫이지 네 기분에 맞춰 계속 그려줘 Just play with it 뜨겁다가 차갑다가 Girl what you wanna do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5시

0: 안동 MBC JFM 방송은 주파수 91.3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보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김용채 GS건설.

0: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1: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끝났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입을 꾹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나는 그 말에 상처받았어. 나는 무시당한 것 같았어. 이렇게 마음을 보여주는 게 쉽지 않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죠. 나 지금 화났어 라는 말보다 왜 화가 났는지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무조건 참거나 화를 내기보단 지금은 얘기하기 어려워. 좀 이따 말할게. 이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말하지 않는 것과 화를 내는 것 사이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쯤은 더 생기는 거니까 말이죠. 10월 12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어근입니다.

0: 10월 12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에일리의 보여줄게 였습니다. 아 정말 오히려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말을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대를 또 고려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또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특히 나의 감정과 관련된 부분은 진짜 그 상대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정리해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화와 이 감정이 더 커지지 않고 정말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대화를 해보시면은 그런 서운한 감정도 정말 나중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짚고 가야 할 건 짚고 가야 하니까 생각의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월요일은 반짝 뉴스 있는 날이죠.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무려 2주나 우리 다한 아나운서를 만나지 못해서 이 목소리 까먹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겐 다한 아나운서가 라디오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죠. 아무튼 이번 주엔 우리 다한 아나운서 다시 돌아오고요.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도 얻고 퀴즈도 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아이 참, 보령역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그래. 종로가
4: 폐업 라운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끝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9: bad.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9: bad.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진신옥집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표.
1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0: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나가기 때문이죠. 오늘도 미션 끝! 이제 용인에서 문경으로 출근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아내분께서 더 멀리 사시나 보네요. 와, 근데 그 와중에 남편분 먹을 것까지 알뜰살뜰히 챙겨주시는군요. 역시 신혼부부 달달하시네요. 한 주 동안 일 파이팅 하시고요. 얼른 또 주말이 와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순자님, 동생이 떡집을 하는데요. 예약 주문이 들어와서 세수만 하고 도와주러 갑니다. 영디도 떡 좋아하시나요? 하셨는데요. 당연히 떡 좋아하죠. 떡 진짜 없어서 못 먹죠. 근데 요즘 피자설기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백설기인데 그 위에 피자를 올려둔 것 같은? 그치만 저는 오리지널을 사랑합니다. 맛있는 떡 많이 만들고 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랄라 하면서 나타나고 이제는 저의 출근길을 지켜주는 친구가 됐습니다. 항상 기분 좋은 아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쿨버스 기사다운 신청곡 한 곡 남겨봅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아, 신청곡이 너무 귀여워요. 진짜 스쿨버스 기사다운 신청곡인데요. 항상 운전 조심해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덕분에 또 행복을 얻어가네요. 네,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이어서 들으신 곡은 2488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6시 새아침을 알람처럼 들으며 일어나 침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 다음 반려견의 약을 챙겨 먹이고 거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죠. 그렇게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사진을 남기는 게 제 작은 루틴이에요. 지금도 바다 보며 따뜻한 물 한 잔 중입니다. 신청곡은 2개월의 넘버원 가능할까요? 해주셨습니다. 아, 이런 루틴 너무 부럽네요. 이게 행복이죠.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러면은 진짜 있던 우울도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주말 사이 가을 축제에 다녀오신 분들은 땀도 꽤 흘리셨을 것 같아요.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전국 곳곳으로 가끔 비도 지나겠는데요. 이 비가 지나고 내일 오후부터는 날이 또 많이 쌀쌀해지겠습니다. 곽정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죠?
1: 네, 일단 뭐 신발은 사실 가능하면 직접 신어보고 고르는 게 좋겠죠.
0: 필수죠.
1: 네. 네, 러닝을 하면 발이 또 붓기 때문에 오전보다는 오후에 신어보는 게 좋고요. 양쪽 발의 크기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두 발 모두 신어본 뒤에 더 큰 발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발가락 끝에는 약 0.5에서 1cm 정도 여유 공간을 두는 게 좋다고 해요. 카본 러닝화는 반발력이 좋은 만큼 내가 얼마나 달리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신을 건지를 생각해서 나한테 잘 맞는 제품 고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이 카본 러닝화를 신을 때 또 신고 달릴 때 주의해야 할

0: 이클립스의 런런 듣고 오셨고요. 새 아침 반짝 뉴스, 우린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1: 네, 두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글루텐 프리를 아시나요? 슈거프리 무설탕이죠. 카페인 프리 무카페인이고요. 요즘 식품 포장지 보면 이런 프리 표시를 종종 볼 수 있는.

0: 그래서 소장이 손상되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글루텐을 피하는 게또 중요하겠죠.
1: 네.
0: 또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나 또 밀이나 글루텐이 들어간 음식을 먹은 뒤에 복부 팽만이나 복통처럼 불편한 증상을 반복해서 느끼는 분들도 글루텐 프리 제품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정말 글루텐 때문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1: 네.
0: 그리고 의학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글루텐 프리 제품을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글루텐 프리라는 말을 보고 건강식이나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1: 네.
0: 글루텐 프리라고 해서 무조건 칼로리가 낮거나 건강에 더 좋은 식품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일부 글루텐 프리 가공식품은 맛이나 식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이나 지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1: 어머.
0: 그렇기 때문에 글루텐 프리니까 몸에 좋겠지, 살 빼는데 도움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내가 정말 글루텐을 피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식품에 당이나 지방, 단백질과 같은 영양 성분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고 꼼꼼하게 판단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없으면 더 좋겠지.
0: 좋겠지. 그쵸.
1: 하지만 꼭 그렇진 않다는 점, 특히 글루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 뉴스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뉴스는 이겁니다. 김장도 이제 반조리 시대.
1: 아, 약간 트로트 부른 줄 알았어.
0: 아니, 진짜 이 소식을 아주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저는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0: 가을철,
1: 뭐요?
0: 네.
1: 또물 같은 거좀 힘들어하시지 않을까요? 네.
0: 그쵸. 그것이라고 하면 아마 뭐 배추 같은
1: 그쵸.
0: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배추가 또 김장철에 절임 배추로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가을 햅쌀, 또 일반 감보다 크고 무거운 대봉감, 요런 것들의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0: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0: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2: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모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 부전에 눈을 감아 진화를 한심하게 볼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옛 남자들이 돈 주고 가는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여러분의 스피드를 뽐내보는 이 시간 월요일에 만나볼 퀴즈. 재빠른 눈치가 필요한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지금부터 어떤 노래 1초 들려드립니다. 짧아요. 시작 부분일 수도 있고 중간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뮤 콘서트는 저도 이제 SNS 촬영한 걸로 봤는데, 와, 좀 놀랐어. 이건 정말,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이 1도 없는, 그냥 진짜 놀겠다라는 생각이었어. 한편에 뮤지컬 같았다는 평이 많았는데, 혹시 또 다녀오신 분들 어땠는지 후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구의 탄생부터 정말.

0: 창원의 상어 북항이에 이어서 부산 온천천에서 수달 포착된 거 봄? 이름은 온천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수달은 7세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멸종위기 동물이잖아요. 동물도 살기 좋은 도시 부산으로 어이서 어이서. 예. 그 뭐 집을 구해야지. 예. 놀러가고 싶네요 부산. 5077번님 에너지바 드립니다. 0807번님 봉준호 감독의 첫 애니메이션 엘리 개봉 날짜 봄? 내년 7월에 개봉한대요. 너무 기대돼요. 근데 주인공 캐릭터 봉준호 감독님 닮았어요. 크크크크크. 아 진짜 좀 비슷하네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볼 쪽이 좀 통통한 귀여운 그 모습도 봉준호 감독님 좀 닮긴 했네. 3D 애니메이션입니다. 제일 엘리.
1: For you. 사과 신선도 유지제 스마트 오션.
2: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1: 스마트 오션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하죠?
2: 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1: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2: 올해도 마일리지 또 적립해야죠.
1: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2: 역시 스마트 오션.
3: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2: 걱정 마세요. 화상병원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3: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2: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파지가 있다고요.
3: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2: 과수 화상병엔 아그리파지.
3: 경농이 만듭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0: 좋은 추억이긴 했겠네요.
1: 팔이 너무 아파요.
0: 아, 그치. 허리도 아프고.
1: 허리도 아프고.
0: 허리도 아프고.
1: 남편은 엉덩이도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아이는 진짜 좋아했겠다.
1: 네, 엄청 좋아해서 또 금방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다음날 너무 삭신이 쑤셔서 예. 힘들었다는 후기를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말에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0: 아이들은 뭐 진짜 잠들 때까지 움직이는 건데 그 따라가다가 큰일 납니다. 아,
1: 큰일 납니다.
0: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아, 잘 쉬고 또 오셨는데 몸 회복은 뭐 천천히 일상에서 해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일상으로 들어옵니다.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역대급 위력을 지닌 초강력 엘니뇨가 발달해서 한반도 날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초강력 엘니뇨, 아,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1: 네, 세계기상기구 WMO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3.7도 높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도 기습 한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상청 역시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 모두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만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날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 그렇다면 이제 평년보다 따뜻하다가 갑자기 엄청 추운 한파가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거죠?
1: 맞아요. 실제로 역대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했던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에도 우리나라 기온이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2015년 12월 전국 평균 기온은 3.5도로 평년보다 2도가 높아서 당시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12월을 기록했는데요. 이듬해 1월에는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이 영하 6.2도까지 떨어졌고요. 특히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전문가들은 올 겨울에도

0: 다음날 새벽 엄지발가락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급성 통풍 발작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이 통풍은 혈액 속 요산이 결정 형태로 굳어서 관절에 쌓이면서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때 요산은 퓨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데요. 꽃게나 대하 같은 갑각류는 고퓨린 음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맥주까지 곁들이면 요산 생성은 늘어나고 배출은 줄어들면서 통풍 발작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1: 그럼 웬만하면은 통풍 환자는 꽃게나 대하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이 통풍이 이제 중년의 질환도 아닙니다. 최근 2030 세대의 통풍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네. 고지방, 고단백, 고퓨린 식단과 배달 음식 위주의 식습관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렇다고 통풍은 음식만 조절하면 해결되는 건 아닌데요. 이 몸속 퓨린의 3분의 2는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거든요. 따라서 고퓨린의 음식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혹시라도 엄지발가락이나 다른 관절에 갑자기 막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그럼 참지 말고 병원에 바로 가보셔야 합니다.
0: 네, 이수키님이요. 저는 안 입는 옷 수거함 대신에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해요.
1: 네, 저도 사실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많이 하는데.
0: 저도.
1: 네, 그리고 좀 버리기 아까운 옷들은 뮤지컬 이제 연습하다 보면 배우들한테도 쓰임이 되는 옷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눔하고.
0: 좋네요.
1: 하고 있습니다. 6675번님이 제 동생이 지금 통풍 때문에 그 좋아하는 꽃게를 못 먹더라고요. 나이 40에 통풍이라네요. 좋은 정보 전달해 줘야겠어요.
0: 조심하셔야겠다.
1: 그래도 알고 계시네요. 꽃게 안 드시고 계신 거 보니까.
0: 네. 7233번님은 초강력 엘니뇨 때문에 기습 한파가 올 수도 있다니 벌써부터 두려워요. 흑흑.
1: 예, 뭐 또 좋은 부분은 겨울에 그래도 좀 따뜻하게 날 수 있다. 대부분은. 예, 그런 것도 또 있고. 아, 근데 갑자기 추워지는 게 대비가 더 힘들어.
0: 그러니까요.
1: 예. 추워질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이무진의 가을 타나바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Isso! Banban. 연휴 후유증을 퀴즈로 날려볼까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신청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형, 저 이렇게 3부자 여행 중입니다. 제가 일을 잠시 쉬게 됐는데 마침 형도 시간이 되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일하는 시간에 반반한 퀴즈를 해서 참가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시간 여유가 되어서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만 넘고 치킨도 타자 바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아, 네, 저는 서울 동작구 사는 하하 남매 아빠입니다.
0: 하하 남매 아빠?
1: 네.
0: 반갑습니다. 지금 그럼 여행 반갑습니다. 중이신 거예요? 사이가 원래 좋았어요?
1: 네, 좀 많이 맞긴 했지만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0: 형들은 왜 이렇게 때리는 걸까요? 뭐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어릴 때?
1: 그러게요. 뭐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었는데 예. 그렇게 맞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0: 그렇습니다. 예. 또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이렇게 또 대하려는 게 또 이렇게 쓰다듬음이 좀 아팠나 보네. 아 저도 이제 형제가 있어가지고 남동생이 있거든요.
1: 아 네네.
0: 예 근데 저는 저는 이제 주먹을 쓴 적은 없습니다.
1: 아 예, 주먹은 쓰지 않고 이제
0: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한 번.
1: 저희도 사실 처음 이렇게 부자지간의 여행을 오면 처음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0: 그죠. 네. 저도 이제 승영 이런 말씀 안 해주셨는데 하나의 아빠 덕분에.
1: 아네 편하게 하셔도 되네요.
0: 아 그래요? 예 덕분에 네. 저도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1: 아 네네.
0: 자 이제 네. 퀴즈만 잘 푸시면 완벽한데 퀴즈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1: 최근에 제가 일 저기 그만두면서 못 네. 들었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뭐 자신감이죠. 뭐 퀴즈 화이팅 네.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예 옆에 누구 형이 있어요?
1: 아 네네 있어요.
0: 형도 화이팅,
1: 화이팅
0: 한번
1: 외치고 예. 하나 둘 셋 아빠 화이팅.
0: 아 좋네요. 좋아요. 자 에너지 가득 담고 이제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가 있어요. 준비되셨죠?
1: 네. 네.
0: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54 나누기 2는?
1: 27.
0: 당근을 영어로 하면?
1: 캐럿.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소읽고?
1: 외양간 고치기 고치다.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오늘 밤 내일 밤 짜릿짜릿한 이 순간
1: 애프터스쿨
0: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 명대사가 나오는 드라마 제목은
1: 명성황후.
0: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는 어떤 스포츠 종목에 선수했을까요?
1: 마라톤.
0: 대한민국이 순수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의 이름은
1: 누리호.
0: 맞아. 누리호. 사자성어예요. 네, 네.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함. 전전.
1: 등근.
0: 아, 아니에요. 비슷한데.
1: 뒤척이.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0: 몸을 이리저기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1: 패스.
0: 지난주 목요일은 24절기 중 추분과 상강 사이인 이날이었어요.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인 이날은?
1: 할로.
0: 프랑스어로 이미 보았다라는 의미로 처음 가본 곳인데 전에 와본 느낌이 드는 현상은?
1: 데자뷰?
0: 오 맞아 하나만 더.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아까워. 와.
1: 전전긍긍이
0: 아니고 전전 반칙이었어요. 반칙. 아 이거 좀 어려웠다. 어려웠어.
1: 아 이거는 아예 모르는 거라고.

0: 그거 빼고 다 맞히셨습니다. 아홉 문제 맞히셨어.
1: 맞혔습니다.
0: 완전 나올 뻔했어요 지금.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아니 하아빠님.
2: 아 네네.
0: 아 뭐 어마어마하게 잘 푸시는데요.
2: 아유 문제를 잘 내주셔가지고 덕분에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0: 전전반측 이거 진짜 어려운 거라서 그렇지 이것만 맞췄으면 만점이었어.
2: 아 네 근데 그거는 아예 몰랐던 거라.
0: 그러니까 뭐, 이거 좀 어려웠네. 네. 어려웠어. 네. 아 네. 맞췄습니다. 멋지게 성공했는데 이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끝으로 네. 한마디 하시죠.
2: 아 네 오늘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마무리도 잘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렇게 올 수 있게 보내주었던 네, 와이프랑 뭐 형의 형수님이랑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사실 그들도 시간이 있어서 이제 졸었을 것 같아요. 이제. 아 우리 하 남매는 몇 살이에요?
2: 지금 4살, 3살이요.
0: 어머 그러면은 와이프는 진짜 독방육아 하고 있는 거네.
2: 아, 네 좀 그렇죠.
0: 세상에 돌아가서 사랑 많이 주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보내드려요. 안녕.
2: 안녕.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아.

0: 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1: 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게 시해당한 사건 정답은 바로 을미사변이었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왔죠. 편성준님께서 정답 을미사변. 아이가 학교 간다고 신발 신고 있었는데요. 을미사변 외치고 쿨하게 가네요. 당첨되면 본인 덕분이래요 했는데 완벽하네요. 아이 덕분입니다. 선물 주세요. 7543번님이 을미사변 이번 주에 한국사 시험 보는데 이 문제가 나오길 절대 까먹지 않을게요.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무조건 나와요. 주관식으로 심지어.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캡슐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주말에 잘 주무셨나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

0: 역시 스마트 오션.
1: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직접 개발하신 이제 딸기 설기 다 맛있을 것 같네요. 아, 떡집도 빵집처럼 아침에 이렇게 직접 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걸 까먹고 있었어. 한 2, 3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침마다. 맞아. 고생 많으신데 덕분에 따끈한 하루의 시작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떡집 번창하실 거예요. 부자 되실 거예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0: 싹수. 표기는 싹수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표기까지 싹수로 하면 틀린 거고요. 우리가 평소에 싹수가 노랗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1: 부정적일 때 많이 쓰죠.
0: 네. 네. 싹수 자체를 나쁜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확한 뜻은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를 의미합니다. 식물에서 돋아나는 어린 싹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여기서 의미가 확장돼 사람이나 일의 장래성 을 판단하는 말로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싹수와 비슷한 뜻으로 싹을 쓰기도 합니다. 싹수가 보인다라고 하면 앞으로 잘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싹수가 노랗다라고 하면 잘될 가능성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싹

0: 병원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나우.
1: 가 지나고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또 쌀쌀해집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 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9.6도, 전주가 31.4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10월 중순 날씨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서울 대구가 27도, 전주가 29도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꽤 덥겠습니다. 지금 제주산지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도와 전남, 경남 지역 중심으로는 비나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돼서 내일 낮에 대부분이 그치겠고요. 함께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내륙지방 곳곳으로 소나기 지나는 곳들도 많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을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나세훈입니다.
0: 네, 이제 복장을 보니까 변할 때가 된 것 같네요.
1: 작업복으로.
0: 예, 지금 전투복 입고 오셨어요. 정장 차림이신데, 네. 뭐 인사들은 일단 일을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뉴스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2: 네, 오늘 키워드는 대구 분괴, 내부 단속, 공항 피격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2: 네, 첫 번째 키워드 대구 붕괴입니다.
0: 그제 대구의 한 상가에서 천정이 무너져서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그제 오전 10시 반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4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통째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침 안에선 노인들을 상대로 한 이 주방용품 판매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66명이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38명이 경상을 입었고 18명은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입원했습니다. 다친 분들 대부분이 60대 이상 어르신이었는데 목격자 중 한 분은 천장이 무너지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예, 경찰이 이제 현장 감식에 들어갔는데 무엇을 집중해서 보고 있을까요?
2: 네, 어제 대구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시와 함께 2시간가량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2층 행사당 무대 위에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면서 나머지가 잇따라 내려앉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하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서 천장 공사를 언제 했는지, 보수 이력은 어떤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관리상 과실이 확인되면 업체나 건물 관리자에게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0: 네,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 진짜 황당한데. 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요?
2: 네, 사실 무너진 건물의 뼈대가 아니라 이 반자라고 부르는 천장 마감 구조물입니다. 배관 같은 거를 가리려고 아래 본다고 이 개청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 예, 지목된 이문정 청장은 사실 여권에 가까운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2: 네,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테디 말씀처럼 임 청장은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민주당은 감찰 지시가 상식적인 조치라면서 옹호하는 태세인데요.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내부를 단속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잘 안 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이 김지용 후보자 반대 기류를 꼬집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대표적인 강경파 중 한 명이죠. 김용민 의원은 자리를 탐해서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라며 재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중수청이 가동되기 전에 감찰부터 하는 상황, 국민들 보시기는 어떨까 싶긴 합니다.

0: 네,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는 공항 피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공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사상자가 대거 발생을 했네요. 네, 현지 시간으로 10일입니다. 그제 사우디 수도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 친이란 성향인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사일이 제3사 터미널을 때리면서 지붕 일부가 무너졌고 승객과 공항 지

0: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은 하루 만인 11일 다시 킹칼리드 공항을 타격했습니다. 확전이 예상됩니다.
1: 예, 걱정되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중소청이 업무 환경도 갖추지 못하고 출범한 뒤에야 정부 여당이 내부 이견을 단속하고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은정 광주청장을 감찰한다고 하지만 감찰을 맡을 감찰관도 공석입니다. 수사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한 줄. 키우던 소 잃기 전에, 모두 잃기 전에 외양간부터 고쳐야 라고 하겠습니다.
1: 네. 아, 많은 걱정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2: 나수영 기자님,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아, 너무 그렇습니다. 짧았어요.
0: 네. 딱 두 달 했더라고요. 네. 좀 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좋은 소식 못 전해드리고 늘 이렇게 좀 어두운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1: 그래도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전해주셔서 늘 감사했습니다. 아, 김용일 님도 이제 막 정들었는데 너무 서운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이에요.
0: 네.
1: 박재현 님이 예전부터 나수영 기자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좋았는데 너무너무 아쉽네요.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할게요.
0: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기자님 뭐 MBC 라디오에 또 여기저기에서 또 출연을 해주실 거고 하시는 게 더 네. 커서 또 떠나시는 거라
0: 네.
1: 기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네.
0: 나중에 도비로 가는 거라서
1: 예.
0: 아직 자유가 아닙니다.
1: 예. 나중에 저희 회식할 때 한번 와주세요.
0: 어, 물론입니다.
1: 네, 제가 밥 사고 싶어가지고
0: 꼭 초대해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우리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위즈 칼리파 그리고 피처링 찰리푸스의 See You Again. 언젠가 다시 만나겠죠. 이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 노래 들으시고 유행본부 시작할